0: 문득 이런 생각에 젖어들었는데요. 이 불빛들이 주변은 참 화려하게 만들지만 결코 세상 전체의 어둠은 밝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발걸음 하나 온전히 인도하기에도 부족한 밝기죠.
1: 아주 예리한 묵상이신데요. 인공적인 불빛이잖아요. 그 인공적인 불빛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불빛은 그냥 인공적인 불빛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뿐이죠. 세상의 어두움을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몰아내는 참된 빛은 오직 저 하늘의 태양뿐이니까요.
0: 네. 저는 이 이치가 종교나 수행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을 바쳐서 뼈를 깎는 수행을 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고행의 끝에 인생은 고해와 죄악뿐이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큰 깨달음이라고 칭송하는 이 아이러니도 발생하게 되죠.
1: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 사실 즉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한계를 평생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첫 출발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한계의 고백이에요. 참 은혜로운 역설이 아닐 수 없죠.
0: 맞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켜는 작은 등불이 아니라 단번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태양과도 같은 은혜. 바로 우리 인생을 단번에 환하게 밝혀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의 빛입니다.
1: 아멘. 로마서 3장 말씀이 그 은혜를 명확하게 선포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0: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거리에 걸린 저 작은 연등들을 보면서 진정한 구원의 참빛이 저들의 삶에도 밝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중보하는 은혜로운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0: 옹기장이 누구도 부인 못해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비가 촉촉히 내리는 아침인데요. 오늘 첫 곡 어떤 곡 띄워드릴까 좀 많이 고민했는데 어울렸죠, 목사님?
1: 네, 아, 저는 옹기장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옹기장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부산에서는 사실은 이 옹기장이 같은 팀들을 만나기 쉽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찬양으로 듣는 것만 해도 와, 옛날 생각 많이 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아, 들으면 향수에 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저희 부산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1: 아, 뭐예요?
0: 저희가 옹기장이를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오늘도 샬롬 시간에 특별 게스트로 모시게 됐어요.
1: 와.
0: 와. 네. 아니,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오늘 첫 곡 띄워드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또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하네요.
1: 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 찬양 가사를 딱 들으면서 이게 사실은 요즘처럼 화려한 악기를 사용하는 그런 곡들은 아니지만 이 마음을 울리는 찬양들이잖아요. 저는 네. 마치 비의 복음에 담겨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이 뿌리를 내리듯이 그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적게 만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인생을 단번에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찬빛, 그 빛이 오늘 아침 우리 인생 모두에게 내리쬐기를 기도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 27일 아침 7시 오늘도 샬롬에서는 옹기장이 팀들 직접 출연해서 라이브 버전으로
1: 아침 7시에요?
0: 아, 저희 9시
1: 9시에.
0: 오늘도 샬롬 네. 시간에 네. 요 시간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는 채널 고정하시고 라이브로 지금 제가 이 곡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1: 네. 할렐루야, 너무 좋겠네요.
0: 누구도 부인 못해 꼭 불러주시라고.
1: 저도 다음 주 9시에 무조건 그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0: 오실 건가요?
1: 와도 되나요?
0: 아, 오시죠,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신약성경 개관 들어갔어요. 네, 월요일에 마태복음.
1: 맞아요.
0: 어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세 번째 책입니다, 목사님.
1: 맞아요.
0: 어떤 책인가요?
1: 아, 이 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의사였는데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사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어제 했던 마가복음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하고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유아기에 관련된 내용들 가장 많고 예수님의 승천 기사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이 복음서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찬양으로 딱 묶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지를 드러내 주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책이기도 한 그 책이죠.
0: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은 어떤 책일까? 여러분들께서 유추해 주시면 되겠고,

0: 복음서 네 권 중에서 세 번째 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 온 마태 마가복음과 함께 공관복음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보기 드릴게요. 1번 누가봐. 2번 누가복음.
0: 네. 중에서 네. 하나 더 있는 줄 알고.
1: 아니에요. 결정적 힌트를 드리면 네.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누가예요.
0: 오.
1: 너무 어렵나요? 누가 봐?
0: 와, 그렇게까지.
1: 누가 복음.
0: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창 채팅방을 통해서는 무료 메시지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의 이름 외쳐주시면서 또 여러분 오늘 아침 양혁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인사도 보내주시고 또 뭐 옹기장이 다음 주 온다고 하는 이 소식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환영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곡을 최근에 또 옹기장이가 발표를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요 곡. 지금 와. 요 곡도 제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다음 주 수요일 한번 기대해보죠. 예스로 스며들다 옹기장의 곡입니다.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오늘 함께 공부할 책 1번은
1: 누가 봐.
0: 2번은
1: 누가 복음.

0: 생방송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17분 51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부산극동방송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무료 채팅창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양혁승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는 오늘의 성경, 목사님 발표해 주시죠.
1: 예, 오늘의 성경은 누가바가 아니라 누가 복음입니다.
0: 와, 오늘 누가 복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의 저자에 대한 조명이 이번 다섯 번째 공부하면서 좀 더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함께 동행했던 열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제일 가까이서 들여다봤던 열두 제자들이 있었을까? 이런 그 의문이 있으셨을 텐데 첫 번째 복음서는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맞죠?
1: 네.
0: 네. 그리고 어제 공부했던 마가복음.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더라고요.
1: 하지만
0: 네.
1: 그의 집, 그의 어머니, 네. 그의 삼촌 이들이 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고
0: 네.
1: 사실은 초대교회 굵직굵직한 모든 일들이 그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증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증인으로서 좋은 이런 것들을 남겨놓은 거죠.
0: 맞습니다. 어제 공부했던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는 베드로의 또 수제자이기도 했고 신라의 조카이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이기도 했고 또 바울과 신라가 갈라서게 된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죠?
1: 바나바.
0: 아, 바나바에 맞습니다. 네.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갈라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런데 결국은 그 마가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 중에 한 권이 기록이 됐더라고요, 목사님.
1: 맞아요. 저는 사실 어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마가가 제 스타일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실패했고 갈라지게 만드는 이런 단초를 제공했고
0: 맞습니다.
1: 근데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챙겨서 그를 세우면서 또 다른 인생의 그 역전극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사실 오늘 살펴보기를 이 누가는요 굉장히 이 컬러가 화이트 컬러? 당시에 화이트 컬러처럼 대단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의사이기도 하지만 문학적으로 뛰어난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어제 제가 보면서 나는 내가 마가복음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사랑하는 우리 남소 목사님 하셨잖아요.
0: 아니 방송 들으셨어요 어제?
1: 들었죠.
0: 와, 남소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1: 유일하게 제가 화요일은 무조건 듣습니다. 왜냐하면 감 떨어지지 않으려고.
0: 이렇게 연구를 철저히 하고 오시는 우리 양혁승 목사님과 함께 오늘은 세 번째 이 복음서입니다. 여러분과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또 기대의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4102님입니다.
1: 정답은 이번 누가복음.

0: 고금입니다. 새 공주맘 출근길 출첵합니다. 출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 매일 들을 순 없지만 오늘도 샬롬 들을 수 있는 날은 은혜 충만으로 출근길이 더 즐겁습니다. 전국 어디서도 없는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모두도 오늘도 모두 샬롬.
1: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저희 프로그램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순서대로 한 권씩 성경 개관을 해드리고 그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또 한 절은 암송하는 특별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동시간에 아마 애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전국의 13개 채널 중에서 이러한 스타일의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도 마찬가지고 아마 극동방송 70년 역사에도 이러한 스타일의 방송은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고요. 성경을 저희가 몇 번째 지금 보고 있냐면
0: 다섯 번째.
1: 와, 이 정도면 우리 평신도 그룹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듣기만 해도 아, 성경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언제 저렇게 공부했대?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 다섯 번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하지 않았던 관점이 뭘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공부가 되지만 사실은 다섯 번이 똑같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듣는 분들마다 아니 이 누가복음을 다섯 번이나 개관을 정리한다? 그리고 본문도 다르고 또 큐티 묵상도 한다? 이런 복음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1: 극동 방송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전국 어디에도 이런 컨텐츠는 없다고 제가 자부를 해드려요. 보통 이 시간대 교양 프로그램 합니다. 예, 기독교 교양 프로그램 합니다. 그래서 퀴즈 풀고 뭐 약간 예능적인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까지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만을 다루는 극동방송의 정체성과 가장 부합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이고요. 또 야침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극동방송 채널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음이 고파서.
0: 아,
1: 말씀이 맞아요. 그리워서.
0: 맞아요.
1: 그렇죠? 오늘 아침 이 말씀 내가 들으면 오늘 하루 살아갈 용기를 얻겠다 하고 아침에 여러분들 라디오를 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순수 복음의 엑기스 누가복음 개관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동부교회 이학혁승 목사님께서 아주 열심히 연구해 오셨는데 이 컨텐츠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843님은 대전에서 매일 듣고 계세요.
0: 대전은 새벽부터 시작된 비가 좀 많이 오네요. 누가복음서 양혁수 목사님의 강의 출석합니다. 옹계장의 찬양단 벌써 기대됩니다.
1: 와. 다음 주 수요일 두둥.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할게 옹계장이 다음 주 수요일에 출연 예정입니다. 2042님은요.
0: 누가복음 청주에서 듣고 있어요. 비가 촉촉히 내리는 창밖 풍경 너무 예쁩니다.
1: 근데 비 오잖아요.
0: 와.
1: 비 오는 날은 라디오입니다.
0: 무조건 라디오죠.
1: 그래서 오늘 비가 오니까 여러분 희망곡 좀 받을게요 제가.
0: 와, 좋은 것 같아요.
1: 예, 예. 그래서 비 오는 날 저는 극동방송에서 이 곡 꼭 좀 듣고 싶어 하는 곡이 있으시면 여러분 문자로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곡 기다려보도록 하겠죠.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잠시 후에 개관을 할 텐데요. 누가복음이 사실은 복음서 안에 한 권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숨겨진 2권이 있더라고요.
0: 아, 맞아요. 사실은 누가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죠.
1: 아, 딩동댕동.
0: 네. 근데 저는 제가 저희도 새벽에 지금 누가복음을 시작했거든요.
1: 네.
0: 근데 누가복음이 뭘로 사도행전과 이어지냐면 성령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성령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 그 성령이 똑같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성령의 주관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성령 행전.
1: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복음서 네 권 가운데 세 번째 책 누가복음 공간복음의 마지막 책입니다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성령 이야기 오늘 기대가 되고요. 의사였던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런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아주 신나고 기대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어떠십니까?
0: 저도 엄청 기대되고요. 저는

0: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추천곡을 봤는데 찬양 중에 비와 관련된 찬양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그 비와 관련된 찬양이 딱 나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 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또 비오는 아침 묵상하면서 같이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희망곡 추천해 주십시오.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 주시면서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을 개관하고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1권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2권에 해당해요. 자, 이 시간에 이런 컨텐츠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0: 맞아요, 맞아요.
1: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극동방송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세요.

0: 목사님, 누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1: 누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복음,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입니다. 복음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게 전해짐을 통해서 과연 어떤 좋은 소식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게 바로 누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하고 세리, 창녀, 나병환자, 병든자, 버림받은자, 이방인 등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회피 대상이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그 당시 가장 소외되었던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고요. 당시로서는 이례적일 만큼 여자들의 활약에 대한 내용도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누가복음은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외되고 또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실천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도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인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아홉 가지로 기록을 해요.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이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기적들을 행한 날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도,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변형되셨을 때, 70인들이 돌아왔을 때,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이 강하게 등장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더 많이 강조가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고,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언제나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셨죠.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까지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대해서도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이 밖에도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사실들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좀 주목해보고 싶은 내용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른 복음서들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잘 묘사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그리고 이 쌍둥이 책처럼 느껴지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누가가 쓴 이 두 권의 책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예상하게 만들고, 또 어떤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 속에서 축복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당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듯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던 예수님은 지상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각인되시더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분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승천은 철저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바로 그때에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설명이 됩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오 보이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이 그를 가리오 보이지 않게 하셨는데, 여기서 구름은 자연계의 구름이 아니라 시내산에 가득 채웠던 그 구름, 성막을 가득 채웠던 그 구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그 구름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구름에 가려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을 본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큰 기쁨으로 찬송으로 반응했다. 이 장면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승천을 깨어 큰 기쁨과 찬송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 절대 우리의 신앙이 현실 도피적이어서도 안 되고 또는 절대 쾌락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오실 주님을 인한 기쁨,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한 찬송이 우리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저는 누가복음에서 이런 부분의 강조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0: 네, 목사님과 함께 누가복음 개관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누가복음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1: 엄청 길죠. 사실은 네. 장수는 더 많은 책들이 있지만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이 내용들을 하다 보면 와, 이게 이런 내용들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또 누가가 의사였던 만큼 내용의 기술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문학적인 특징을 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중에서 오늘 총 24장 분량입니다만 어떤 대목을 함께 큐디해 볼까요?
1: 저는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이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짧은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 18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하나의 이정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큐티할 대목은 누가복음 18장이 되겠고요. 그동안 저희가 성경 그 누가복음 다섯 번째 보고 있는데 한 번도 묵상한 적이 없는 대목이기도 해요.
1: 할렐루야.
0: 18장 1절로 8절까지 잠시 후에 소리내서 읽고 함께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8장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또 희망곡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성령이 비 오듯 내립니다 하시면서 목사님 호탕한 웃음소리에 말씀 공부 다 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그거 08님 주셨고요. 담비 같은 방송 오늘 목사님과 우리 PD님 대화 참 흥겹습니다 하고 오셨고요. 4102님의 신청곡은요.
1: 와, 비 준비하시니 찬양 너무 듣고 싶으시대요.
0: 3998님도 같은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1: 맞아요. 신청곡 비 준비하시니 홍요셉 텃밭 농부입니다. 오늘 비가 너무 좋아요. 아,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0: 고추, 호박, 오이, 가지 등등 심어놓은 채소들이 아무리 물 떠다 줘도 금방 말라버리는데요. 오늘 텃밭 농부의 마음, 비 내리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환호한다고 3998리 텃밭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와, 텃밭 정도가 아닌데요. 농사꾼이신데
1: 와.
0: 사진도 잘 왔어요. 저희가 비 준비하시니 심영진의 버전으로 띄워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성경 있으신 분 펼쳐두시고 소리 내서 저도 라이브로 읽고 여러분도 소리 내서 같이 읽자고 저도 라이브로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준비하셔 펼쳐두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잠시 후에 같이 읽죠.

부 성경 낭독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0: 오늘의 큐티 가이드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입니다.
1: 부부가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책에 사탄의 경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을 내놓고 팔게 되는데요. 그 품목이 이렇더라고요.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시기, 교만. 그런데 진열대 한쪽 끝에 절대 할인하지 않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하나의 물건이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절대 할인하지 않는 꼬리표가 있는 물건은 사탄이 가장 유용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유용한 가치로 사용하는 것, 인정하는 것 과연 뭘까요?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한 비유 하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일명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당시 여자였고 또 과부로서 아무런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의 요청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기서 번거롭다는 것은 계속된 타격으로 인해서 고통을, 누적된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의 번거로움 때문에 과부의 소원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더 속히 응답을 해주시겠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결국 오늘 비유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자가 올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이 번역은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어야 옳기 때문에 그렇죠.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어떤 믿음이냐면 앞선 1절에서 말했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한 믿음인 거죠. 이 종말의 때에는 믿음의 기도가 약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편안함과 편리함,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힘과 끈질긴 기도의 능력이 약화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더디 주실 응답을 더디 주실 때가 있다. 그러나 더디기는 하지만 절대 거절하지는 않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기도라는 심정으로 올려드리는 종말론적 기도자의 태도가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기도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성품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종말론적 기도자의 태도로 주 앞에 신실하게 나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비 오는 수요일 아침 목사님과 함께 누가복음 공부했습니다.
1: 저는 이 비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너 빨리 기도해라, 은혜의 담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큐티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 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0: 아멘.
1: 오늘 비 오는 날 기도합시다.
0: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0: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동부교회 양효수 목사입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with me.
1: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저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찬양이었더라고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저기 목사님이 목사님이 몰랐죠. 그 당시에 어느 분이 DJ라고 저는 생각했죠. DJ가 나오셔갖고 무슨 영접 뭐 기도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듣는데 극동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접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듣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펑펑 울면서 그때 영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0: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0: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은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준석 성도입니다.
1: 아, 저는 서울의 경희대 뒤쪽에 있는 그 동안교회라고 거기를 섬기고 있고 컨설팅 회사에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위험성 평가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강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코칭 같은 것들, 안전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비대면이죠. 그 비대면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 같다고나 할까요?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안전에 대한 라디오 방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준석 성도님은 극동방송을 듣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1: 2015년 12월에 차 안에서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 전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볼 때 라디오를 틀었었습니다. 되게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저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찬양이었더라고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몰랐죠. 그 당시에 어느 분이 DJ라고 저는 생각했죠. DJ가 나오셔갖고 무슨 영접 뭐 기도를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듣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접 기도를 청취자한테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극동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영접 기도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듣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펑펑 울면서 그때 영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0: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준석 성도. 집에 돌아가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받아먹습니다.
1: 그날 어쨌든 강하게 저를 붙드시려고 그러셨는지 하여튼 지금 생각해도 정말 희한하게 펑펑 울었는데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게 모든 게 씻겨내려가는 느낌을 받아 너무 좋았는데 하여튼 그게 임재를 해주신 거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게 됐는데 좀 저희 집안에서 하여튼 저 혼자 처음입니다. 첫 세대입니다. 제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죠.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있을 때 야 내가 오늘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어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되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더라고. 왜냐면 15년 동안 믿지도 않고 전혀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핍박이 아닌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니까 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좀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성경책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처남한테 좀 요청을 해서 성경책을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제가 다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로 저는 소설책 읽듯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읽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0: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을 비춰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준석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게 하십니다.
1: 네, 그런 전파 선교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네, 저 듣다가 보면은 전파 선교사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거기서 이제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런 게 있구나. 그래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부산을 하고 또 부산을 하다가 울산, 이제 울산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울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동부가 처음 개원을 제가 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또 전남 동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쭉 하다가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냥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주희야, 많이 힘들고 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속상한 것도 많이 있었다라고 믿어. 근데 요새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내가 참으로 많이 이야기도 못하고 그러한 사랑이라는 말을 해주지 못한 게 좀 미안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사랑하고 우리 동현이

0: 것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너무 고맙고 내 옆에 지켜주셔서 고맙고 조용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많이 많이 사랑해. 고마워.
1: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감사의 마음, 고마움을 전달한 이준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제가 이 날 끝날 때까지 저희 그 친가족들, 부모님, 엄마, 그다음에 형, 누나, 형수님, 매형, 그리고 조카 6명과 또 조카 사위 10여 명 정도에 대한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준석 성도의 가족 구원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FE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 가족 여러분께 건강 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이은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은영입니다. 저는 개원가에서 외래진료를 합니다. 진료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응급 중 하나는 발열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오늘은 발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열이 관찰되었을 때 체온 측정

체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할까요? 체온을 사용하는 체온계, 재는 부위, 하루 중에 재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막 체온은 측정이 빠르고 간편하고 안전하고 주위 온도의 영향을 덜 받지만 항문이나 입안에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구강 체온계는 5세 이상에서 측정이 가능하지만 발달 장애가 있거나 호흡이 가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데 언제 해열제를 먹어야 할까요? 대개 체온이 38.3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복용하라고 권하지만 아이가 보채거나 힘들어하지 않으면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해열제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발열은 감염과 싸우기 위한 몸의 이로운 생리 반응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증식을 감소시키고 발열의 정도와 질병의 심각한 정도가 항상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이 질병의 경과를 더 악화시키거나 장기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열은 대부분 오래 가지 않고 숙주, 즉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열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질병의 경과가 더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더 생기지는 않지만 체온이 41도에서 42도 이상인 경우 생리학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발열의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사용합니다. 해열제는 열을 떨어뜨리며 동시에 진통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인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고 활동과 먹는 게 좋아지며 보채는 증상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열제를 먹는다고 바로 열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보채거나 싫어하는 경우 또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힘들어하거나 손발이 찰 때는 이를 중지하고 진정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때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알코올이나 얼음물을 사용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해열제를 먹었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 또 먹어도 될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해열제는 대개 복용 후 30분에서 60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효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열제를 먹인 후에 정상 체온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체온이 약간 떨어지며 아이가 덜 힘들어한다면 해열제를 연이어 먹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킬로그램당 10에서 15mg을 4시간 내지 6시간마다 복용, 총 하루 허용은 킬로그램당 90mg입니다. 10킬로를 기준으로 하면 1회에 3 내지 5cc를 하루 4번 내지 6번까지 복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부프로펜은 체중 1킬로당 1회에 10mg을 6시간마다 투여할 수 있고 총 하루 허용은 킬로그램당 40mg입니다. 10킬로를 기준으로 3 내지 5cc를 하루 4번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부프로펜은 아세트아미노펜에 비해 해열 기간이 좀더 오래 유지가 되고 임상 증상의 호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혹 진료실에서 교차 복용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가지 해열제로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차 복용을 하지 않는 게 해열제를 먹이는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의 부작용도 보고가 되지만 발열성 질환에서 짧은 기간 동안 복용하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6개월 미만의 소아, 탈수, 심장 질환, 기존의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신독성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이부프로펜 사용으로 신독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열이 확인된다고 무조건 초기부터 약물을 복용하기보다는 아이를 조금 더 관찰하고 아이가 처질 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또는 그럼에도 열이 잘 떨어지지 않다. 그러면 신중하게 약물을 선택해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체온계는 고막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이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진 않지만 5세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구강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이 발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38.3도 이하이고 처지거나 보챔이 없으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관찰해도 되고

38도 3 이상일 때, 특히 질환이 없다면 해열제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6개월 이하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0: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보시면서 우찌에 잘못될세라 혹은 길을 걷다가 넘어질세라 사람 만나서 좋지 않는 사람 만나 다칠세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거는요, 잠깐 시간을 정해놓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그냥 24시간 365일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손에 눈에 보이지 않다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떼놓지 않고 외면치 않고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고자 해서 온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느끼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잔잔히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기 있는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복잡한 세상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곧장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습니다. 일곱 번째 메시지인데요. 오늘 제목이 참 귀하고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 예, 사람 선물도 참 귀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은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선물로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손에 쥐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그럼 뭘 우리에게 하시는가?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모쪼를 따라 하실까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참 스승은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좋은 선생님 만나도요, 그 선생님 덕분에 그의 일생이 바뀌는 걸 제가 종종 봤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인생의 큰 축복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우선적으로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선생님도 귀하시지만은 여러분 보혜사 성령 스승님은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조차도 보혜사 성령 스승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 스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 스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스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또박또박 가르쳐 주시는 분이 스승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그거 죄야 그거.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 짓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용납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문득 문득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아우, 그 가면 안 되겠네, 먹으면 안 되겠네,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보혜사 성령 스승님께서는 아주 냉혹하게 우리에게 책찍질하세요. 너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너 그러다가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받는다. 보혜사 성령 스승님은 저 강남의 대치동의 쪽집게 선생님보다가 얼마나 우리를 개인 가회를 잘해주시는지, 우리에게 수준에 맞게, 우리 실력에 맞게, 우리 신앙의 그릇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색깔에 맞게 따박따박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보혜사 성령 스승님은 성령이 진짜 스승이에요. 그리고 찬송가는 그냥 여러분 부르면 안 돼요. 그 가사 한절 한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승이 되셨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 진리 알 수, 눈 못 떠요. 못 배우는데 어떻게 글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 문맹국가였어, 대한민국은. 14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공문에 눈을 떴잖아요. 선생님 만나가지고 보혜사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면은 진리의 눈을 뜹니다. 영적인 눈을 뜹니다. 하늘의 신령한 눈이 열려집니다. 거룩한 뜻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은 성령으로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물을 안겨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요거는 요런 뜻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를 앉혀놓고 엄마가 아빠를 설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가야, 여기요, 여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너의 아빠야. 아직 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빠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잘 분간을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얘야, 이분이 너의 아빠란다. 아빠, 아빠, 아빠 한번 해봐. 마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란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하라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고작 안다 해봤댔자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날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 정도만 알고 살았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우리처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저 너머에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하도록 해주신 이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이거는요, 증언은 아무나 합니까? 증인 아무나 못해요. 본 게 확실해야 돼요. 들은 게 확실해야 돼요. 그거 증인 잘못 섰다가 나중에 위증죄로 잡혀 벌받아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육신의 부모님만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성도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인생.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고작 해봤자 여기 잠깐 눈에 보이다가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들만 아웅다웅하며 삽니다. 어떻게

보면 측은하고 불쌍해요. 100년도 못 버텨낼 이 육신 고기 덩어리에 투자 가치가 얼만큼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덕지덕지 바르고 뭐 손가락 10개 다 고가의 다이아 반지를 끼고 귀걸이, 코걸이, 배꼽걸이, 눈썹걸이까지 다 하고 수백만 원짜리 머리를 파마를 하고 럭셔리한 옷을 입고 고급 차를 끌고 다녀도 그래 봤댔자 100년도 못 버텨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육신 덩어리는 인정은 하지만은 여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잠깐 쉬다가 지나가는 정거장처럼, 그냥 왔다 가는 나그네처럼, 잠깐 2박 3일 4박 5일 여행하는 여행자처럼 그렇게 그냥 육신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배울 날이 점점 더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잠깐의 삶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자존심을 지키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난 오늘 저녁에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눈을 세상에서 뜨지 못할지라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될 사람이다. 아멘. 달라요, 달라요. 누가 그걸 가르쳐주느냐? 우리의 스승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을 누가 주셨느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인 성령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간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냥 옷 하나 입혀놓고 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너 알아서,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성령 스승님께서는 불러서 그렇게 삼아 놓으실 뿐만 아니라 뭘 하느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 스승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어. 나의 아픔도 아시고 속상함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답답함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지금 내 혀가 너무 아프거든요. 여러분은 몰라요. 성령님은 알아요. 혀가 너무 아파. 내일 병원 가보려고 그래. 이게 지금 약만 발라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성령님은 알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뭘 하시느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스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친절하시기도. 나는 막 속상하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끌어안고 내 속에서 탄식하며 대신 기도해 주신 그 좋으신 스승 성령님.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앉아 계신다고 여러분 능력이고 재주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행동 의지인 줄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평생 목회를 하며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수 없어요. 목회 정치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그러나 목회는 안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많은 교인들을 접할 때 교인들의 눈동자 눈빛을 보고 알아요. 목사님, 저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거짓 아니거든요. 그거 거짓말 아니거든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눈빛 보면 알거든요. 진짜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어떤 몇몇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자꾸 앞을 가리는지 모르겠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대. 저는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 거, 설교를 하는 거 단 한 번도 나는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 하나님은 제게 정확하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매주 설교를 언제 본문과 제목이 거의 나오느냐, 95%는 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이거 진짜 거짓말 같은 건데요, 하나님이 위에서 레이저 광선으로 촥 내 머릿속에 쏘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66권의 성경 말씀에 그 본문이 거기에 있다고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내가 성경을 여러 차례 읽어보았지만 몰라요.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아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해야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커스 워십 찬양단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설교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 여지없이 하나님 꺾어버리시잖아요. 새벽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묵살시키시고 다른 본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어제 전한 거예요.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어떻게 나는 여기 뒤에 기도 방석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양반다리로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일용할 영의 양식을 다 따박따박 공급해줘요.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실 동안 제가 확신하건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오겠지만은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즘 나라와 민족 위해서 이 부족한 목사가 기도할 때 마치 타이타닉호가 얼음산에 부딪혀 물에 파손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나라 대한민국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침몰되는 건 아닌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러다가 문 닫는 건 아닌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성령 스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덕전교회 김경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8-9100번 덕전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0-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의 가정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 행복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요, 수영교회 유연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예,
0: 네.
1: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예. 5월이 참 아름답죠?
1: 와, 좋은 계절이죠.
0: 네,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열왕기상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에돔 나라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모압과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이에요. 에돔 광야를 지나는데 7일 동안 길을 갔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나 따라오는 짐승들이 다 목이 말라서 전쟁도 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물을 찾아봐야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결국에 찾아가게 되어지고 엘리사 선지자 께서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물이 없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웅덩이를 파라 그 말이죠.

0: 많이 팔아. 그리하여 물을 담아줄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연합군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물이 없는, 바람도 불지 않고 구름 넘는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개천에 물을 담아주셔서 물을 먹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골짜기에 낙심하지 말고 개천을 파라. 그 골짜기가 어렵고 힘들고 물이 없는 골짜기예요. 개천을 판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곧 주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그 말씀 순종이 내 삶에 물이 없는 그 골짜기에 웅덩이가 되어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일 많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담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이 시간은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첫 찬양 한 곡 듣고 기도 사연 나누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뒤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921호님, 74세인 친정 오빠가 요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평소와 다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영이 임해 강력하게 기도하며 힘을 얻어 어려움들을 돌파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그래요. 요사이 저도 장례식 갈 일이 많아가지고 저도 친구도 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이 70이 넘으면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지요. 떠나는데 또 내 차례가 언제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지요. 근데 예수를 믿으시겠죠. 네, 오빠가 예수를 믿으시겠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또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에겐 천국 있죠. 예? 근데 성령께서 기도 제목이 좋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또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또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정 오빠가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약해지고 또 힘든 일들이 또 있어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또 동생이 위하여 기도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친정 오빠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정말 이 큰 믿음으로 이런 또 허전하고 쓸쓸한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날들 영적으로 소망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묶여있는 문제들도 풀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7087님, 아들이 군대에서 코를 골아서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내무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밤에 아들이 다른 내무반 친구들이 잠자는 걸 기다렸다가 자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이고, 예, 진짜 지금 고민이죠. 군대 가면 코 고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또 코를 고는데 유난히 심하게 그렇게 고나봐요. 기도 제목까지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군대 생활을 하는데 코골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도 또 폐를 끼쳐서 죄송하고 자기도 이 코골이 때문에 기다렸다가 잠을 자고 피곤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뢰라고 하신 우리 주님,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코를 골고 온 이 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코골이가 또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또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군생을 하는데 어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을 지킴이 훈련받는데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9507님, 늘 건강 유지하면서 어제부터 이제 무릎 통증이 서서히 나음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큰언니에게 물질로 도움을 받은 것이 이제 회복돼 남에게 도움 주는 또

0: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건강이 더 점점 나아지신다니까 감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삶아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을 돌아보시옵소서. 무릎 통증이 서서히 또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무릎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사랑보다 남에게 베풀고 또 이렇게 도와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육간의 형편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실시간 기도드릴 때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수영교회 유연수 원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0813님, 오늘 회사 업무차 여수에 다녀오게 됩니다. 비 오는 가운데 안전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우리 회사도 저로 인해서 또 복을 받는 그런 회사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복을 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 오는 날에 여수에 출장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회사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시고 그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0: 7999님, 교회 원로 집사님이 뇌출혈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는 중에 남편 집사님까지 힘들어서 이제 교회 출석을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신방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노안이라고 하지만 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이 병마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비를 잘 넘겨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 부탁드리셨네요.
1: 그래요. 감사해요. 7999 성도님 감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신방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 제목 더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연세 드신 집사님 또 뇌출혈로 수술하고 또 수술을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재활을 치료를 받는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또 부부 집사님 정말 더욱더 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재활 치료 때문에 교회 출석하기가 힘들어가 하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만나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들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만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신방하고 온 성도와 같이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기도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9700님, 집 계약 과정에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사갈 집을 찾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직장 때문에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데 이곳에서도 매일 평안하고 즐겁고 안전하며 주님 예비하신 믿음의 거처도 잘 찾아 이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과정 에서 주님 맡기신 재정이 일원도 땅에 떨어져 허투루 나아가는 일이 없기를 또 그곳이 어디든 보내는 곳이 늘 하나님 나라이며 예배 처소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1: 그래요.

0: 것 같아요. 주님 모시고 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천국이라 그랬는데 이런 은혜가 이미 있고 이런 은혜가 계속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집 옮기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집을 찾을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임시 거처에 있는데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행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집을 옮기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기신 재정 위에도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이지게 하시고 또 더욱더 풍성한 재정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이 종이 서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에베네셀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수영교회 유연수 원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5338님,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태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성경 읽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마음은 있으시고 하시면 되죠. 감사해요. 성경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실천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5338 성도님 더욱더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역사하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문제가 풀어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주여.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1021님,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에게 구원의 은혜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상의 영이 끊어지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큰 기도 제목이죠. 저도 저 혼자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그런데 늘 기도 제목이 가정의 구원이었죠. 특별히 부모님. 그러나 저는 또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 아멘.
0: 그랬습니다. 우리 1021 성도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버지 그리고 온 식구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열매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자녀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1: 주여.
0: 나게 하시고
1: 주여.
0: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이 가정에 주여. 있는 우상의 영이 끊어지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우상의 영이 꼭 끊어질 줄 믿습니다. 5872님, 내년 4월 교회에서 만난 6년 연애한 자매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0: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툼 없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1년 남았네요.
0: 네, 축하드려야 될 일이에요.
1: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 참 잘 아시는 것 같네.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0: 아멘.
1: 그렇게 남들 다 결혼한다고 그렇게 쉽게 되겠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준비 잘 하시면 정말 준비하는 것도 행복하고요. 또 이거 장차 정말 결혼식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예요. 그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4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기이한 믿음의 자매를 만나게 하셨는데 정말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행복하게 다툼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의견이 다를 때는 서로 또 마음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맞추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잘 준비되어 행복한 또 결혼식이 되고 또 결혼 생활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복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7467님, 요즘 마음의 여유가 부족합니다. 쉽게 예민해지고 화가 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서든지 주변을 둘러보고 이웃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1: 감사해요. 설교 본문 같아요.
0: 네.
1: 이미 다 알잖아요. 아멘.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해결되어지면은 덜 예민해지고 또 여유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속히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셔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고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이 귀한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수영교회 유연수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0: 아멘.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이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남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위험한 순종, 놀라운 기적.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230km 정도가 됩니다. 부산에서 한 대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짧지도 않고 길리지도 않은 저 거리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지역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 그 핍박자의 선두주자로서 바로 이 사울이 이렇게 악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울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기독교가 정말 이단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그분이 이 이단의 괴수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결박시키고 때로는 죽이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앞장서는 그러한 악행을 행한 살인자요, 또는 폭행자요, 악한 자가 바로 사울의 일면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만남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도 아나니아와 같이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내면서도 학교에서 또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참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다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제가 중학교 시절에 첫 입학을 했을 때 제 짝지가 조폭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조폭, 큰형님도 조폭, 자신도 조폭에 이러한 가서 훈련을 받는 자입니다. 늘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칼, 카트칼을 만들어가지고 칼을 들고 다니고 어떤 일만 생기게 되면 폭행을 하고 칼을 막 세워서 누군가를 사고를 치기도 하고 뭐 소년원도 다녀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예전에 중학교에는 이 순번을 정할 때 키로 정했습니다. 키로 정. 제가 지금은 키가 한 2m밖에 안 되는 키가 작진 않은데 그때는 자라고 있는 과정 중에서 하필이면 그 친구가 키가 비슷비슷한 거야. 그 친구가 조폭 집안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짝지에다 안 앉으려고 키를 높이기도 하고 재기도 하는데 저는 이름이 진실 아닙니까? 키를 높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진실하게 했다가 그 친구가 짝지가 됐어요. 2학년 때도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둘다 조폭 집안이었는데 또 2학년 때도 또 같은 반이 됐어요. 같은 짝지가 됐어요.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늘 칼을 들고 다니고 막 협박을 하고 막 다른 사람을 갈취를 하고 이러면서요. 주변에 있으면서 저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쉬는 시간만 되면 도망가 있고 기도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론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너무너무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온 학교에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면 칼을 들고 다니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창시절에도 두려운 친구들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참으로 여러분 아나무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두려운 존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바로 사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 지역에 다메섹 지역에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공포스러운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스데반 순교자의 죽음에도 가편투표를 해서 앞장섰던 인물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정말 예루살렘 지역에서 기독교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 230km나 되는 다메섹 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 면허와 인증을 받아가지고 유대교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악독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딱 비치게 되는데 너무나 강렬한 빛이 비쳐서 주변의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와 음성은 들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중에 부은 뜬 상태와 같은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황당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나를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초월자일 뿐이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일 뿐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연약한 단체이고 목사도 부족이 있고 모든 사람의 허물이 다 있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래 말하지 아니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홀대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에 이끌려서 이제 이 유다 사람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3일 동안 시금전폐하여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곳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맨날 며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군가가 너를 향하여서 오게 될 것이다. 그 누군가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

0: 새알을 준비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고 디딤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진출시키는데, 여러분 이 사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이 집에 가서 이 사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어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아나니아의 자세가 잘 됐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0: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준다면,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앙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있는 이 악독한 살인자였던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500여 형제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성경의 일문 중에서 참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악독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울을 만나셔서 사울을 쓰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약성경의 서신서의 3분의 1을 기록하여서 오고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서신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주의 종으로서 세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울을 쓰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죄밖에 없어요. 허물과 반복적인 죄와 고집과 아직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간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하수인의 역할을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군가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같은 디딤돌의 사람을 통하여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나니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 윤장훈 목사님에 비롯해서 지금도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성안교회의 동력자들,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제가 평신도라면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존경스러운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많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의 음성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을 주님은 이미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로마의 아그리파 왕이서 베스도 왕 앞에서 예수를 증언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1.1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각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잘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 가정, 사업,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다면 내 뜻과 맞지 아니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나니아처럼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순종의 발걸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아나니아의 가족과 친척 중에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다메섹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아나니아의 그 성도들 중에서는 이 사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에 의하여서 핍박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반갑지 않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위험한 이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 행보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태신자를 만나고 또 교회 안에 나와 맞지 않은 성도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섬길 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나니아와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아나니아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순종, 불편한 순종, 부담스러운 순종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언가 요청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라, 손 내밀어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저 웃어주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성숙함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은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기득권과 특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목사님 뭐 내가 왜 그랬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땠어요? 저는요, 모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기득권과 특세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새신자가 왔어요. 낙심자가 왔어요. 이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아니하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먼저 환대해주고 웃어주고 아나니아처럼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나와 맞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아나니아와 같이 디딤돌이 되어서 웃어주고 환대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기득권과 특세를 통하여서 때로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눈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뒷담화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는 기득권과 특세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울을 향하여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가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고 특세를 부리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른 종을 통해서 일을 했겠지만은 아나니아를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득권과 특세를 완전히 내놓고 새 가족이어든지 누구든지 오니 간에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친했던 사람들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하고만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있다면 나의 모든 고집을 다 내려놓고 아나니아처럼 받아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되게 만들어주고 어떤 부서와 기관에 간다 할지라도 전도에 간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새 신자가 오면 활짝 마음문을 열어주고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보 나눔 축제를 이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단임 목회하면서 벌써 행보 나눔 축제를 12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행보 나눔 축제 하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 가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 도 원웅 목사님 한성교회 가지고 또 경산중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행복 나눔 주제를 벌써 70번에서 80번 가까이 했더라고요. 매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바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디딤돌이 된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이벤트가 아니라 본질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행축은 이벤트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고 낙심자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울이 누굽니까? 내가 아나니아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목자로, 봉사자로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넘어지면 손잡아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울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아나니아와 같이 내가 부신자를 찾아가고 교회 안에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디딤돌이 되고 편견과 아직과 텃세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누가 홀대하고 있다면 내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왔더니 이 사람은 이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택한 그릇이 되었다. 아나니아가 다니면서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의 사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한 주간을 살면서 교회 안에 연약한 누군가를 찾아가라, 편견을 가지고 홀대를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낙심한 자를 찾아가라, 불신자를 찾아가라, 태신자를 찾아가라, 성령께서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했던 것처럼 감동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해요. 하나님 나 바쁩니다. 내 몸도 아파요. 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네,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핑계대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도 두려움이 있고 위험했고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가기 싫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위대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합니다. 천사와 천군 천사를 쓰지 아니하시고 미련한 사람, 부족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나니아와 같이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서 위대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따님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어릴 때는 떠났는데 이제 주님을 떠나게 돼서 딸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떤 고안을 했냐면, 제안을 했냐면, 엄마 생일 때 선물 안 해주셔도 되고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랑 같이 성탄절 예배는 꼭 가자, 행축은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교우들이 아나니아 역할을 합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고 또 그 낙심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처럼 디딤돌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아나니아처럼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강청했던 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는 기도, 그리고 이런 롯을 구원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아나니아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했을 때 천사가 강권하여 낚아채서 데려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문자를 쭉 감사하다고 보내면서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자로 시작되는 단어 다섯 개인데요. 무시가 아니고 여러분, 무시로 전도, 무대포로 전도, 무식하게 전도, 무조건 전도, 무릎 꿇고 중보 전도.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아나니아의 디딤돌의 역할을 통하여서 나의 디딤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의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여러분 낙심했던 사람들의 세임을 얻어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이보다 영적으로 수지 많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0: 누군가의 순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부산 진구 가야대로에 위치한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92-4742번 성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월 21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이 다음 세대 학교선교연합사역을 전국 교단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손을 맞췄습니다. 두 기관은 다음 달 5일 안양 세종한교회에서 열리는 제1회 백석총회 학원복음화 세미나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학교 공식 절차 내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 지역교회와 연계하는 사역 모델을 본격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백석총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단과 신학대학원, 지역교회를 연결한 선교 생태계 구축 방안과 실제적인 전도 사례들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600여 개 학교에서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고 있는 이 운동은 믿는 학생 중심의 기존 기도 모임과 달리 비신자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주최 측은 지역교회가 인적 자원과 시스템을 전제 조건 없이 지원함으로써 사역의 지속성을 높이고 붕괴하는 학원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구역 내 교회 등 종교시설이 토지만 대토받고 건축비는 알아서 부담해야 했던 법적 불이익과 갈등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아가페교회 건축위원회는 법제처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종교시설을 포함해 새 건축물까지 분양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현장에서는 상가 소유주와 달리 종교시설은 건축물 공급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조합 측으로부터 토지만 제공받아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해석을 통해 주택법 시행령상 종교시설은 주민 편의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설과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가페교회 이흔재 장로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전국 교회와 종교시설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과의 소송 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예배당이 전소됐던 경북 안동의 한 농촌교회가 각지에서 답지한 후원으로 재건한 뒤 받은 사랑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환원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교단 소속 안동 달마을 추월교회는 최근 새 예배당 헌당을 앞두고 11평 규모의 임시 예배당을 어르신들을 위한 원적외선 사우나와 카페를 갖춘 달마을 힐링 쉼터로 꾸며 지역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영기 담임 목사는 고령화된 시골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고향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치유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쉼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배당을 세운 지 석 달 만에 발생한 화재로 차량이 전복되는 등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목사는 전국교회와 구호단체의 교단을 초월한 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달마을 추월교회는 오는 25일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한편 향후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0: 위한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선교 사역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여성 근대 교육과 선교의 요람인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 정신으로 걸어온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화여고는 어제 서울중구 이화박물관에서 약하니 힘되고 어둠의 빛대자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막하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항일의식을 일깨운 서광진 선생의 친필 교과액자 등 미공개 유물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전시회에서는 3.1운동에 참여했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명예졸업장과 수영자 기록카드를 비롯해 농촌봉사와 소외 이웃 섬김에 앞장섰던 소녀선교회의 활동사진 등이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이영미 교목은 이번 전시가 지나온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첫 마음처럼 시대의 약자들을 품었던 믿음과 섬김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독백처럼 낭독되던 시편 교독문을 초대교회의 예배 찬양 전통으로 재해석한 시편 교창송 봉헌 예배가 열렸습니다. 서울 바합창단은 지난 17일 서울 광성교회에서 한국 찬송가 개발 원장 문성모 목사가 작곡한 시편 교창송 발표회를 선보였습니다. 시편 교창송은 선창자와 회중이 말씀을 주고받으며 노래하는 음악 형식으로 반주와 화음을 최소화하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서로 마주보며 화답하던 안티폰 정통을 현대적 선율로 구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을 비롯해 인간의 탄식과 기쁨을 담은 교창송 17곡과 독창곡 3곡이 봉헌됐습니다. 작곡가인 문성모 목사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한 찬양의 결정체라며 이 교창송을 통해 예배자가 관객에 머물지 않고 찬양의 주체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음악의 새 지평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났을 때 서구가 발전했고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올 때 지금 96년이라는 세월은 다 성경 공부한 사람이요. 나 공부할 때부터 추석한 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십자가 우뚝우뚝 세운 거는 기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새김질해서 선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했을 때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건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머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배워야 돼 알아. 깨닫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그는 세상에 지식의 연구에서 지식으로 전달해서 그걸 받아먹고 목회를 한다?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이것이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목회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학문을 배우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께서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그걸 안 믿어요. 왜?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삼일체인 성령님을 체험해서 뭔가의 나와 관계에 의해서 이 소통이 돼야 돼. 영적으로 소통이. 그래서 만물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은 바가 되었고 이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안 믿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가 막 그때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80%는 하나님 잘 믿는데 10%는 왔다 간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10%는 안 믿더라. 안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데는 예수를 믿지요. 교회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믿는 거하고 생각

생각으로 믿고 마음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학문, 물질, 자기 나온 학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연구해서 무언가의 창조주 하나님, 영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겠지만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0: 문자적으로 삼일차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가 있다고요. 학자들이 이거를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받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라는 걸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하나님이 두렵고 성경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한 대안학교의 이사장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7살 된 딸이 그 학교에 다닌대요. 그런데 학교 복도에서 아빠를 보면 멀리서부터 막 뛰어오면서 아빠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요, 이사장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고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딸은 그런 거 모르죠. 그냥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냅다 부르는 겁니다. 하루는 집에 가서 딸에게 말했대요. 학교에서는 아빠라고 하면 안 돼. 아빠가 학교에서는 이사장이잖아.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다음날 복도에서 이 딸이 아빠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외치더래요. 이사장! 너무 귀엽죠? 직함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빠와 딸인걸요. 그런데 사실 2000년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라고 부르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친밀하게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친근하게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힘 얻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0: 감사 영광의 박수.
1: 아멘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히즈오십의 아바 아버지 라이브 찬양이었는데, 아바 아버지 찬양 뒤에 요게벳의 노래 후렴이 이렇게 붙으니까 정말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같이 한번 불러봤는데 우미셸 목사님의 파워풀한 찬양 인도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가려서 부르게 되지만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하면 목욕을 하고 와서 썼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함부로 부를 수 없던 이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용례를 살펴보면 이 아바라는 말은 이제 막 젖된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표현이고요. 엄청난 친밀감, 신뢰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도록 해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도 아바, 아빠 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자주자주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며 찾아오기를 기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곡의 찬양 힘차게 같이 불러봤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주나목의 찬송이었고요. 파이디온 어린이 찬양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 불러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방송 들으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고요. 4821번님. 하나님께 더 친근히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더 친근하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들으며 감사를 고백하고 계시대요. 1344번님 어린이집 교사로 6세, 7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대요. 너무 귀엽겠네요. 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저도 섬기겠습니다. 피디님도 늘 파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들을 보면서 근데 또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엄마 아빠 주저 없이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도 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 배울 점들이 좀 있다 그래요. 8923번님이 주님의 나라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은 어찌 그리도 많으신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하나님이 내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 이 순수한 고백 참 아름답습니다. 8872번님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만 대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보면서 기도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무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그 사랑으로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좀 우리가 극복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걸 또다시 기억해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5316번님이 병원 진료 기다리면서 듣고 있대요. 괜히 긴장되고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길 기다리신다라는 걸 생각해보면서 위로를 얻고요. 주님께서 오늘 도와주시기를 꼭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아멘. 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걸로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네, 불안한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진료 잘 받으시고요. 치료의 과정들 속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868번님이 어쩜 믿음의 사람들은 글도 잘 쓰시는지요. 여러 사연을 듣고 힘내고 함께 공감하는 이 시간이 은혜라고요. 늘 찬양도 잘 선곡해 주시는 PD님의 센스에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7714번님이요. 힘찬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더 가까이 느껴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감사하면서요.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고백했어요. 강명식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도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친근하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로 아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요. 그 자녀된 특권으로 더 힘을 얻어 이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4장 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은 첫째,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라고 해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슬픔에는 행위가 따라야 하기에 다윗이 직접 금식하는 거예요. 언제나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참 힘든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라고 하지요. 지도자의 순수함과 본이 되는 행동은 이처럼 백성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이처럼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죠?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고합니다. 백성 중에는 다윗의 사주로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당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자 그런 오해가 벗겨진 것이죠. 다윗이 아닌 요압의 단독 행동이었음이 드러나자 다윗을 향한 백성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진 거예요. 다윗이 직접 변명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38절에서 다윗은 그의 신복에게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자신을 대적한 아브넬을 큰 인물로 회고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39절에는 다윗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라고 하지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요압은 칠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리고 있기도 힘든 인물이에요. 왕권을 아직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요압의 대적인 아브넬마저 죽은 지금 다윗은 요압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요압을 데리고 갑니다. 늘 긴장하며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처리하려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갚으실지로다 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슬픔이나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나요? 하나님께 맡기나요? 약함을 고백하는 인생은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횡포에 시달렸으면서도 그가 죽었다 하니 도리어 맥이 풀려요. 실력은 없고 아브넬 덕분에 호강하면서도 정작 아브넬을 인정하기는 싫었던 거예요. 진작 아브넬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다윗을 인정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도와주던 사람을 평소에는 인정하기 싫어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 힘이 빠져 어쩔 줄을 모르지요. 2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스보셋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가 없어요. 그저 사울의 아들이라고만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그에게는 베냐민 지파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바하나와 레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2장 8절의 군장 아브넬과는 차원이 달라요. 소수민족의 작은 부대를 이끌던 자들이지요. 결국 이스보셋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아브넬도 죽고 부하들도 소수민족의 소수그룹 대장이 전부고 하나 있는 조카 므비보셋도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사울 집안은 어쩌지 못하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고 합니다. 그가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저 불행입니까? 사실 므비보셋에게는 이 일이 일생일대의 축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게 된 그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어요. 만약 므비보셋이 건강한 왕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치적 위협이 되어 일찍이 제거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리를 절게 되어 정치적으로 위협 요소가 없으니 도리어 살아남아 훗날 다윗의 사랑까지 받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 같은 아들도 있었지만 이스보셋도 있었지요. 다른 아들 아비나답, 말기수하는 이미 길보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므비보셋만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려서 자기 힘이 적었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내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내 왕국을 세우려 하지는 않나요? 나의 부족함과 약함의 열등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나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서 오히려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7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은 원래 왕자였지만 두 다리를 절고 불편했어요. 저는 잘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하지만 연약한 므비보셋처럼 축구도 공부도 큐티도 숙제도 잘못해서 속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아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왕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기억하고 매일 아침 기쁘게 큐티할게요. 입니다. 자신을 혼낸 아빠를 미워했지만 므비보셋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자신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하며 자기 잘못을 돌아보겠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아빠는 다 놀았으면 장난감 치워야지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장난감을 정리하는 게 싫어서

0: 서못 들은 척 하다가 아빠에게 혼났어요. 무비보셋은 자기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가족을 잃고 다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잘못해놓고도 저를 혼낸 아빠를 미워했어요. 앞으로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저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저를 돌보아 주시길 기도할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음에도 내가 오늘 약하여서 하며 자기 약함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므비보셋도 그래요.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 약함이 도리어 그를 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었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내 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다윗처럼 내가 오늘 약하여서라고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고 강한 척, 잘난 척, 다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과 환경 앞에서 내가 직접 처리하려 들지 않고 여호와께서 갚으실지로다 고백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큐티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이들이 평생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국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一带一路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종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 조미료 자연 한알과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5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에서 한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요, 보위부나 안전지도원 같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1: 네. 네,
0: 최근에 양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1: 북한의 여성들이 남자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0: 네.
1: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던 여성들이 집안에서 경제활동을 주로 했었잖아요. 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의 시각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0: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뭐 요즘 세대는 맞벌이가 거의 필수일 정도로 남녀의 경제력이 서로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북한이 뭐 점점 자본주의화돼 가고 또 경제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도 북한의 뭐 젊은이들도 이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 건강한 가치관으로 행복을 읽어가는 사람, 경제력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 또 서로를 아끼고 위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리 임팩트입니다.

0: 생방송 OFP 데이 오늘의 첫 찬성이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리 임팩트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아래의 가치를 잘 담아내는 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기도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0: 그럼요.
1: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또 받아보고 있잖아요. 수원에서도 고흥에서도 그렇게 함께해 주고 계신데
0: 네.
1: 단비를 풍부하게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에도 일용할 양식이 잘 자라서 풍부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5319님 주셨어요.
0: 오늘 남부지역에는 최대 150mm 그리고 뭐 서울 수도권 중부지역에는 100mm 정도의 비 소식이 있는데 비 피해가 없기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농작물 수확도 뭐 돼야 되고 열매가 맺혀가야 되는데 혹시나 비바람에 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릉에서

0: 학교 청소원 분이시래요. 2711님 방송 들으면서 찬양 따라 부르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1: 비 오는 날 평택에서도 출첵합니다. 요즘 새로 출근한 곳이 나에게 맞는지 고민이 많은 시간이시라고 3201님도 주셨어요.
0: 사실 이 새롭게 일하는 곳 때문에 또 일이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건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으면 고민이 많을

0: 들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1: 이 담비를 반기시는 분들도 참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많으실 것 같은데
0: 네.
1: 우리 출석 인사를 나눠주실 때 또 선물까지 드리고 있잖아요. 2284님께 그 첫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와 그래요.
1: 두 살의 딸과 점심 먹고 후식 먹으면서 청취하고 계시다고 육아 중에 너무 힘드신 와중에도 또 극동방송 함께 해주시고 비 오는데 집에서 둘이 찬송 들으니 더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0: 행복한 시간들 또 북녘땅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행복해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전라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인천에서도 출석 체크를 해주고 계시네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지역도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수요일입니다. OFD는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한 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 또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축하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관웅 목사님의 찬양 오랜만에 저희가 이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함께 하시고요. 한 뼘 차이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0: 올해도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0: 오늘처럼 흐리고 비가 내릴 때는 네. 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살짝 역력화되면서도 오늘도 복음통일 또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또 출석 체크가 참 많으십니다. 아우 감사해요.
1: 네. 또 뭐 3696님도 보내주셨고 8408님도 네. 보내주셨고
0: 여수에서 목포에서 성경 필사하고 또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공주에서도 오셨어요. 또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선교사님 세 분과 탈북민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8408님도 주셨는데요.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차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네,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알쏭달쏭한 북한의 표현이 하나 나와요. 언젠가 또 복음 통일됐을 때 우리가 쓰고 들을 이야기할 그 표현이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이 신혼부부의 대화 후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도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아파.
3: 어머머, 다쳤나요? 아유, 여기 테이블이 그대로 있었는데 못 봤어요.
4: 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또 다쳤지? 아우, 아파.
3: 아니, 그러게 왜 자꾸 헛떡댈 겁니까? 아유, 다 큰 어른이 정말.
4: 아, 내 턱이 뭐? 아, 또 무슨 말이야, 자기야.
3: 헛떡대고 다니니까 다친단 말이에요. 좀 천천히, 진중하게. 안 그럼 또 다쳐요.
4: 아, 그만 좀 해, 자기야. 나 진짜 아프단 말이야.
3: 아휴, 됐어요. 아무튼 이제 헛떡대지 마십시오. 다 큰 어른인데.
4: 알겠어. 이제 정신 똑바로. 됐지?
0: 큰 어른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쳤어요.
1: 아이고.
0: 이제 이런 경우 많은데.
1: 네.
0: 저도 그렇거든요. 뭐 문지방이 닿는다, 다친다든지 갑자기 모서리에 이렇게 찢는다든지 뭐 이런 일 많잖아요.
1: 네. 네.
0: 자 오늘 헛턱대다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어떤 뜻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 허둥지둥대다.
0: 허둥지둥대다. 좀 급하게 행동했다 이런 의미죠. 2번
1: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0: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뭔가 비슷한 뜻 같죠? 우리 지현 씨도 정답 이거 맞아요? 라고 놀라서 그랬는데
1: 아니 오늘 뭔가 요 그 대화 흐름상도 그렇고
0: 네.
1: 헷갈려요 이거.
0: 그렇죠?
1: 네.
0: 자 허턱대다는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는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실수도 더 많아지고요. 다시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무 생각 이렇게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모서리에 찍기도 하고 네.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깐난아기들이 그렇게 우는 거잖아요. 부딪혀가지고.
1: 또 이게 어감상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0: 네.
1: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턱대고 하면은 안 될 때가 많아요.
0: 맞습니다.
1: 무턱대고 이렇게 막 생각을 조금 더 하고 해야 되는데
0: 네.
1: 물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0: 네.
1: 그렇게 불도저처럼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주신 계획대로 무턱대고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0: 네. 지금 1번 허둥지둥대다 2번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가운데 오답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거는 급한 네. 거 아니에요.
1: 그쵸, 그쵸.
0: 이 사람이 급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무턱대고 했을 때 벌어진 그런 다치는 뭐 상황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턱대다 어떤 뜻일지 여러분 급하게 보내시면 오늘

0: 틀립니다.
1: 저희가 샵 1069번으로도 받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네. 통해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플리케이션에 그 정답률이 한 80% 90%는 넘거든요.
0: 네, 그렇죠.
1: 오늘 지금 거의 반반이에요.
0: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여러분 급하지 않게 심사숙고하십시오.
1: 그렇죠.
0: 헛턱대다 1번.
1: 허둥지둥대다
0: 2번.
1: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0: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무턱대면 안 되겠죠.
0: 안 됩니다.
1: 무턱대고.
0: 그러면 실수도 많고 다시 보내야 되고 민망한 상황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찬성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0: 똥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똥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정

0: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1: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2: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형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 1990년대부터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청취했던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디오를 우연히 맞추면서 극동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또 다른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듣다 보니까 극동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를 뜻하나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일부러 라디오를 사서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1: 예, 네, 맞아요.
2: 근데 그 라디오를 구입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해외라 해도?
1: 맞아요. 저희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도 갔지만은요, 이런 그 녹음기를 산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도 그 녹음기를 군사회안전부, 안전부에 가지고 가서 통신가라는 거 있습니다. 그 통신가에 가면 주파수를 고정시켜줘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도 이제 일제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녹음기가 제일 많았나 봅니다. 소니라고 하는 그런 녹음기로 해가지고 생기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 방송이나 또 다른 이제 이상한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군 안전부 통신가에 가져가면 그 주파수를 북한 방송 하나만 들을 수 있게끔 라디오를 이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외는 그나마 이제 그거보다 조금 통제가 더 심하다고 보여야죠. 보이고 사람들이 감시를 하지만은 라디오 고정 채널을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돈을 해서 사면은 보이부 사람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침실 주변에 와서 좀 서서 듣고 가다던가 아니면은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머리 상이 어디론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여러 사람 붙여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죠. 그냥 녹음기 해소하고 불에 쳐가지고 그 시간을 내서 불에 쳐가지고 이제 주파수 맞춰놓은 상태에서 체포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 부담적으로는 많아요. 녹음기를 사도.
2: 그러면 사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보위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냥 사와서 그냥 저희 침실에는 보위부장도 오고 보위부 종합지도원도 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은 받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쪽으로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은 이제 뭐 장군님 좋아하는 뭐 이 음악이나 틀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했어요.
2: 한방에서 몇 명이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1: 한 명의 러시아 그 나온 분들 보면은 뭐 일곱 명씩 숙소하고 있는 부분들 있고 또 두 명씩 있고
2: 네.
1: 또 저는 그냥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독방에서 살고 친구들이나 다른 데서 왔던 이렇게 자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2인 침대지 생활은 혼자서 했어요.
2: 네.
1: 그러니까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창문에는 담요를 칩니다.
2: 네.
1: 밖에 이제 그게 흘러나가지 않게끔 물론 극동지방이라 이렇게 벽을 두껍게

0: 이렇게 쌓아올리긴 했지만은 그러다 해도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밭에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으시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1: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거의 내놓고 듣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일
0: 맞아요.
1: 것 같은데.
0: 근데 한 번 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에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만약에 불이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두꺼운 주파수를 훔크러 놓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근데 주파수를 이제 10시 이상 되면은 주파수를 자체를 맞춰놓고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좀 잘 잡혀요. 다 잘 잡히고 하면 그때 이제 듣느라고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항상 들키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제 담열 치고 이제 문도 두 겹으로 잠그고 그쪽으로 중독이 왔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자꾸 국정방송 들으면은 좀 뭐 종교와 처음에 제가 듣던 종교와 인생,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나오고 찬양 후렁곡 나오다가 또 멈췄다 이제 말씀 나오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근데 많이는 못 듣고 2, 3분 듣고 꾸고 또 바깥에 좀 감시를 하다 또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중독으로 빠졌습니다.
1: 기억에 나는 찬양이 있으세요?
0: 찬양 그때
1: 가사라든지
0: 가사 보면은 예, 빈들의 많은 풀같이 그 찬송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가사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0: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이제 일을 하면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고 또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그 노래 속에 좀 무인가 그걸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송 들은 게 지금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걸로 해서 나오는데 그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1: 가사도 그렇고.
0: 네. 그 곡이 북한에서는 그냥 뭐 경쾌한 음악 하면은 뭐 3대 부자를 이제 찬송하는 찬송과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는 음악도 좋고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때 들을 때.
1: 근데 이렇게 새벽에 들으려면 자정부터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12시부터. 네. 근데 이게 위험 부담이 뭐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음날에 어쨌든 웨어버리를 위해서 러시아에 나가셨으니까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단
0: 맞아요.
1: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더듬으면서 그러다 나면 이제 한 4시까지 이제 앉아는 거예요. 4시, 5시까지. 그때 한국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한 3개 정도 나오고 하면 요거 조금 더 조금 두드면서 꾸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 나면 4시가 되면 자면은 7시면 이제 나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작업지시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막 야속했어, 잠이. 야서 다시는 안 듣는다.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했는데
1: 피곤해서
0: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침실에 TV가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네. 분들이 이제 와서 저녁에 되면 이제 TV 시청하고 비디오 욕구 북한 영화 보고 다 청소하고 가면 11시가 됩니다. 그때 그 친구들에서 TV 볼 때는 저는 자고 가면 이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방도 청소하고 가면은 이제 대강 청소하고 가 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난 자하고 누웠다가도 다시 이제 낮여 생각에 낮여를 꺼내놓고 이제 다시 또 주파수를 찾고 막 짜증나게 앉아가지고 주파수 훔크러놨다 찾기가 단파 중파로 이었다가 해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면서도 번진 날도 있지만은요 특별하게 이제 뭐 친구들이 와서 자고 간다던가 뭐 네. 하면은 주파수를 훔크러놓고

0: 그냥 꺼내지도 않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1: 털쳐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지 하면서 헝클어놨다가 다시금 찾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중독이셨네요. 근데 이게 극동방송을 처음 그렇게 접하시면서 한 번, 두 번, 1년, 2년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오락성, 흥미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네. 지금 거의 이제 외화벌이 층에서도 뭔가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네. 쪽에 가까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상 교육도 더 철저하게 받으셨을 거고.
0: 맞아요. 저희는 네. 27살에 이제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파견돼 나왔는데 대부분 다 당원들이 와요. 당원들이 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비당원으로 와가지고 94년도 입당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방송을 두드면서 이제 너무 극동 방송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너무 좋은 말들이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네. 말이지만은 말 한마디에도 진짜 각도가 서고 믿음이 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1: 러시아에 나오기까지 또 북한에서 27살 20여 년 동안 받으셨던 어떤 사상적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새벽녘에 주파수를 맞추시면서 들으셨던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를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여정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듣던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랄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표차이 퀴즈 정답은요?
2: 오늘의 정답, 아, 힌트를 드렸어도 이게 네. 오답자가 참 많네요.
0: 많았어요, 오늘. 맞아요. 헷갈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답은요?
2: 그래서 정답은 헛헛대다의 우리말 표현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0: 맞아요.
2: 입니다.
0: 허둥지둥대다. 아까 그 꽁트에서 다친 것 때문에 허둥지둥대다라고 아마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2: 네.
0: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행동하다가 다치거나 다시 해야 되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힌트 드렸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2: 1번 허둥지둥대다요 하시면서 아이고. 항상 집사람에게 허둥지둥대서 혼나고 삽니다. 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는데 네. 아니 사실 허둥지둥대다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해도 혼나기 마련인 게 맞죠. 헷갈리셨을 것
0: 항상 혼났나요? 네. 7034님 문자 처음 주셨는데 정답 2번 임신 27주차 임산부입니다. 축하합니다.
2: 축하드려요.
0: 우리 아이를 품고 있으니까 제가 헛덕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상을 살고 있네요.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뱉으려고 노력합니다. 태교를 그렇게 좀 잘하고 싶은 거죠.
2: 네.
0: 좋은 말만 하고.
2: 맞아요. 맞아요.
0: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품으시고 순산하실 때까지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 허턱대고 1번이라고 보낼 뻔했어요. 2번 하시면서 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 정답 맞춰주신 0171님도 계시고요.
0: 네, 마산에서 비오는 날에 집안 청소 중입니다. 1229님 감기 몸살로 힘든데 아무 생각 없이 청소까지 하니까 몸이 힘들어요 하셨는데 아유,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쉬엄쉬엄 하세요 하셨죠?
2: 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3473님 뭔가 이렇게 통달하신 게 아닐까요? 딱 보면 딱 바로 알고.
0: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로 순종하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링크가 있는 답장 우물정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2: 링크 클릭하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링크 받으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주소, 성함, 연락처 남기셔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끝 찬송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저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아래서 다시 세워지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 아래서 다시 세워지는 가족. 성경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55편에 보니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이다.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가정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기둥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이 기둥이 세워져야지 가정교회에 다른 새로운 집들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향한 세 가지 기둥, 첫 번째가 공경입니다. 공경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시작! 공경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길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연히 모셔라 이런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다고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피를 흘리며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기 시작합니다. 공경은 내가 감동해야지 공경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더라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형체를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인간들을 보살피셨고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며 보살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공경하며 그 말씀을 따랐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는데 원래 부모는 자녀에게 노가 자녀가 화를 내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거든 부족한 점이 있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부모가 다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달리신 것이요. 그 십자가는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고요. 죄를 청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십자가가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내 소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녀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행위가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가정이라면 두 번째는요, 전수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전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 시작.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 아직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와 내 남편, 내 아내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바울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었는데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는 것. 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 삶으로 보여질 때에 자녀들은 믿음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니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내 마음밭에 새겨진 말씀을 삶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말씀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신앙이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이. 이게 사람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삶으로 작은 습관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경험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22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너 그 아들 이삭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스톱! 이거 이 말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시험을 받았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손 마음대로 복이 퍼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얘를 죽으면 살리 부활시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면서 그가 산전수전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한편 아들은 다 컸기 때문에 아빠가 늙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러면서 도망갈 수가 있었을 텐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갔던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믿음의 전수는 경험입니다. 아시죠? 믿음의 전수는 경험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전수하실까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부모,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기도. 세 번째, 감사하는 부모. 이 세 가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입니다. 치유입니다. 치유는 오직 한 가지, 십자가로 회복되는 관계가 각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8장 19절 노엽게 하는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견고한 성이 있는데 견고한 성을 쳐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나랑 관계를 잘못 맺은 우리 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고쳐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그 피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부모와의 관계조차 회복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뼈가 마르고 너무 진액이 빠졌고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화목은 때가 없습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시작. 용서는 결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들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오늘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세 가지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할 때 기억하십시오.

0: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교회에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513-9777번 순복음 금정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부산 다섯 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 같은 기회를 가졌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잘 선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그 좋은 기회와 조건을 다 허비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또 늘 구하고 끊임없이 생각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또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과 노후, 모든 것에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지혜를 추구해 왔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과학과 의학, 교육과 정치, 경제와 문화, 예술 등을 통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해 왔죠. 지금은 과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AI,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우리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본질의 질문으로 돌아가죠.

인간은 과연 더 지혜로워졌을까? 우리는 더 행복해진 것일까? 우리는 더 만족하며 사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죠. No, 그렇지 않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간의 분쟁이나 긴장, 경제적인 위기와 또 기후 문제 등을 보면 인류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행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지혜를 추구해왔죠. 그러나 그 결과가 이렇게 암담하다는 것이죠.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까이의 청년들의 고통, 또 기업의 위기,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생활고는 더 깊어지는 현실, 가정은 깨어지고 자살률은 높아가고 사람들의 정신은 더 피폐해져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이제는 아주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문명은 발달하지만 인간은 더 지혜롭지도 더 행복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인간은 이전보다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데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불행할까요?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지혜로웠고 가장 부유했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한 사람의 솔직한 고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라는 성경을 썼는데 그 서두에 너무나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평생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연구한 결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결론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의 이 선언을 시작으로 우리는 전도서 전체를 통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첫째, why? 세상은 왜 이토록 헛된가? 두 번째는 what? 헛된 세상에서 과연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how?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why? 왜 세상은 헛된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표현한 히브리어 헤벨은 원래 뜻이 익김, 또 안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라질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면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째, 우리의 어떤 성공도 영원하지 않죠. 전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솔로몬이 말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어떤 뜻일까요? 사람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도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잊혀집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그가 이룬 업적도 100년만 지나면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사라집니다. 100년 뒤면 2126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김유현 목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애쓰고 이루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사진 몇 장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그조차 몇십 년이 더 지나면 영영 잊혀질 것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예, 우리도 과거의 분들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생 쌓아올린 것들도 결국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죠. 전도자가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쾌락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다만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서 2장에는 솔로몬이 누려본 즐거움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웃음, 즉 코미디에 빠져도 보았고 아마 그때도 그런 코미디언이 있었나 봐요. 술에 빠져보기도 했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집을 짓기도 했죠. 그의 왕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굉장한 정원을 꾸미고 식물을 연구하고 심고 수많은 재물과 가축들 또 보석들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 가져왔습니다. 그는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어서 음악에 심취했고 또 많은 처첩들을 두고 육체의 쾌락도 즐겼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고 무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세상의 즐거운 것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궁극적인 공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적이고 근원적인 갈망이고 결핍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보다 작은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전도서는 반복해서 죽음의 문제를 언급하죠.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즉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는 이 기결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권력자도 죽고 종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누구부터 죽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것을 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 범사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 때를 정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었고 패션 디자이너이며 인플루언서 작가로 알려졌던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이 젊은 나이에 그만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에 자신의 SNS에 다음의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와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병원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게는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신발, 비싼 장신구가 많이 있으나 지금 나는 병원의 하얀 환자복만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그 많은 돈으로 고칠 수 없다. 나에게는 왕궁처럼 크고 화려한 집이 있지만 지금 나의 공간은 병원 침대 하나뿐이다. 중간에 생략하고 나는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녀는 2018년 9월에 4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많은 이들이 그녀가 남긴 글에 공감하며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 고백은 말기암 환자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 힘이 없으며 헛되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이 이처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메시지들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What? 이 헛된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헛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죠. 몇 개의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8장 15절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9장 7절부터 9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솔로몬은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소중한 선물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일하는 것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고 어쩌면 정말 지겹게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와 통찰이 있습니다. 그가 누려본 어떤 특별한 일도 성공도 쾌락도 소유도 결국 다 헛되고 마는데 오히려 평범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일상이 선물이었다니요. 빨리 은퇴해서 이 힘들고 지겨운 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게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예쁜 여자들 멋진 남자들 다 놔두고 집에 있는 아내가 그 코 골고 사는 남편이 그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경험해 본 솔로몬이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로 진리죠.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여 동안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당연히 누려왔던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매일 출근하고 매일 학교에 가고 주일이면 교회 모여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그 일상이 그렇게 귀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내 곁을 지켜주는 아내와 남편이 우리 가족이 내게 가장 소중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이 시선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인생관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자칫 양극단에 치우친 삶을 살기가 쉽죠. 한 극단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둘 곳이 못해 내 모든 상급은 오직 하늘에 있어 천국에만 있어 하면서 세상 일에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염세적인 극단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그게 모든 것을 그냥 의미를 두고 모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극단이죠.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인생관, 세계관을 갖게 합니다. 즉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이 땅의 삶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고통 중에도 즐거움을 잃지 않으며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균형 잡힌 인생관을 확고히 가지려면 이 세상의 결핍과 한계를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How?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 철학서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철학자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영원한 진리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헛된 세상의 하늘 위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세상은 소망 없고 헛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궁극적인 갈망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물질로, 쾌락으로, 성공으로,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은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을 주

0: 주지 못합니다. 성공은 잠깐의 쾌감을 줄 수 있지만 존재의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쾌락은 순간의 흥분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하죠. 세상의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 갈증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결국 그 갈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이 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죠. 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헛됨과 악함과 인간의 한계를 다 듣고 살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토록 헛되고 헛된 세상으로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도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죄로 인해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전도서의 이 모든 질문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서의 모든 질문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인생을 채우려 하느냐? 그것이 혹시 세상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해 아래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진짜 만족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또 오늘 또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4-4554번 부산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5월인데 여름 같다, 아이고 덥다, 이런 말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모처럼 대지를 시키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기분이 좀 다운될 수도 있는 날인데요. 이 시간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우리 기분을 업시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이 시간에 우리 새끼라의 전화 연결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이 시간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좋은 선물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시면 좋은 선물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도전이라고 두 글자 샵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 수신 문자, 전국 어디서나, 네, 이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 자,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께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마구잡이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는데, 거기서 여보세요 받으면 제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학교 종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딩동댕입니다. 이러면 선물입니다. 예. 학교 종이 땡땡땡, 반대편에서 어서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짧게 부르시면은 정답,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에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앱에서도 도전이라고 보내셔도 제가 더해서 딱 선정해서 전화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도전 도전 도전. 자, 이분들 가운데서 일단은 가장 먼저 전화, 아니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 선정은 제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주셨어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내 영혼이
1: 종이버 중한 지진 벗고 보니
0: 와
1: 어머.
0: 와, 축하드립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바로 그냥 뭐 고민 없이 바로 나오시네요.
1: 네.
0: 오늘 문자도 가장 먼저 보내셨어요.
1: 아, 응? 방금 저희 아기가 깨가지고
0: 예
1: 같이 도적도적 하는데 딱 귀에 꽂혀서.
0: 와, 어떻게 바로 이렇게 아기가 방금 깼어요?
1: 네, 지금 놀고 있어요.
0: 아, 아기가 몇 개월입니까?
1: 이제 18개월이야.
0: 18개월. 어디세요? 네. 지역이요?
1: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0: 노원구 월계동에서?
1: 네.
0: 아기 키우면서 극동방송 이렇게 잘 듣고 계시나 봐요?
1: 저희 집엔 24시간.
0: 24시간?
1: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본인 좀 소개 좀 가능하세요? 뭐 이렇게 뭐 하시는 일이라든지 출석하는 교회라든지 뭐 가족 소개라든지요?
1: 저는 월계 순봉교회 다니고 있고요.
0: 예, 예.
1: 그냥 집사로 예 다니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지금 아기하고 둘만 있어요?
1: 네. 아, 큰 딸이 중학생.
0: 큰 딸 중학생?
1: 네.
0: 와, 늦둥이가 태어났군요.
1: 네.
0: 큰 딸은 지금 중학생은 학교에 있고요.
1: 네,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0: 그래요. 야, 오늘 첫 도전했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선물,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새끼라?
1: 들은 지는 꽤 되기는 하는데.
0: 그래요.
1: 언제라고 저는.
0: 와, 우리 옆에 우리 귀염둥이가 뭐라고 말하고 웅얼웅얼 하시네요. 자, 네.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1: 제가 선물은 귀 기울여서 들어본 적이
0: 자, 다시 한번 제가 불러봅니다.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강화삼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파

0: 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는 제 신랑이 열무김치를 좋아해서 열무김치 하겠습니다.
0: 와우, 옆에 있는 18개월도 너무 좋아하네, 옆에서.
1: 네.
0: 신랑이 열무김치를 좋아하는군요.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이 시간에 방송 탔는데 전국 방송 혹시 누구 뭐 생각나는 사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갑자기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죠?
1: 네.
0: 갑자기 하니까.
1: 네.
0: 그러면은
1: 네, 네, 네.
0: 예.
1: 네.
0: 자, 앞으로 새끼라가 좋은 점.
1: 새끼라가 좋은 점.
0: 네.
1: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잡을 수 있게 된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새끼라를 들으시는
1: 네.
0: 분들이 참 많고 로고송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로고송 아세요? 네. 로고송 시장 로고송? 예?
1: 갑자기 부르시니까
0: 생각 안 나죠.
1: 네,
0: 새끼라를 들어볼까요? 그렇죠. 예.
1: 새끼라 믿고 힘내볼까요? 예.
0: 오, 우리 애청자 맞네요, 맞네요. 자,
1: 네.
0: 우리 0642번님 오늘 남편에게도 기쁜 소식 전해주시고
1: 네,
0: 정성스럽게
1: 감사합니다.
0: 김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내 영혼이
1: 은총 입어
0: 중한재진
1: 벗고 보니
0: 슬픔만은 와, 오, 너무 탁월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애청 많이 해주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18개월 귀염둥이와 극동방송 계속 애청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월계 순복음께 화이팅입니다. 또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도부워십의 내용은이 은총이 뭐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교회 오늘 안 다니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도전이라고 문자 앱 메시지 주셔서 제가 여기서 딱 올라가지고 전화 드리면 바로바로 이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찬양을 이어 부르시면은 딩동댕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보내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한번

0: 전화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을 할까요? 이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찬양이 나갈지. 본인에게 전화가 올지 안 올지. 받으면 바로 갑니다.
1: 여보세요?
0: 오늘 집을
1: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0: 와!
1: 감사합니다.
0: 이야, 바로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어느 지역이세요?
1: 저 경기도 시흥시요.
0: 시흥.
1: 네.
0: 야, 오늘 도전, 오늘 첫 번째세요? 지난번에도 몇번 하셨나요?
1: 문자는 보냈는데 처음 됐어요.
0: 그때도 도전이라고 한번 문자 보내셨어요?
1: 네네.
0: 와, 자, 3060번님
1: 네.
0: 축하드립니다. 자,
1: 감사합니다.
0: 언제부터 새끼라 들으셨어요?
1: 특혜라 들은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0: 네.
1: 전파 선교사로 작정한 지도 거의 20년이 다 됐어요.
0: 와, 정말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해주시는 애청자시군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예. 자,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예?
1: 저는 꽃게장이요.
0: 꽃게장, 알겠습니다.
1: 네.
0: 게장.
1: 네.
0: 게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진짜 애청자시구나. 응?
1: 네,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방학하는
0: 네.
1: 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0: 예.
1: 할때그 프로가 가장
0: 예. 그 프로가
1: 마음에
0: 이 프로예요.
1: 와닿고.
0: 그 프로가 이 프로.
1: 네, 맞아요. 그때가 가장 좋아요.
0: 본인 소개 가능하세요?
1: 지금 전국에서 다 듣고 있을 텐데,
0: 예.
1: 극동방송에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많이 듣거든요.
0: 네.
1: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와서,
0: 네.
1: 이제 출근 준비하다가,
0: 네.
1: 오자마자 틀어놓고, 혹시나 오늘 느낌에 될것
0: 느낌이 오늘
1: 같아서,
0: 될것 같아가지고,
1: 네,
0: 예.
1: 한번 보내봤습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자기소개를
1: 저희
0: 하시는 거예요?
1: 소개를 해야 되죠?
0: 아니, 안 해도 돼요. 만약에 혹시 예,
1: 경기
0: 부담되시면.
1: 시흥시에,
0: 예.
1: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0: 네.
1: 백옥수 권사입니다.
0: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요?
1: 네.
0: 예?
1: 백옥수
0: 백옥수
1: 권사입니다.
0: 권사님.
1: 네.
0: 시흥의 행복한 교회.
1: 네.
0: 백옥수 권사님. 야, 이제
1: 네.
0: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들으면은 엄청 지금 좋아하시겠는데요? 예?
1: 그럴 것 같아요.
0: 행복한 교회 행복하십니까?
1: 아, 너무너무
0: 교회 자랑
1: 행복합니다.
0: 좀 한번 부탁드려요.
1: 이름처럼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0: 네.
1: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서
0: 예.
1: 하나하나가 다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0: 예.
1: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다니기 때문에
0: 예.
1: 저절로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0: 와.
1: 성전 건축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거의 완공을 다 됐고요.
0: 예.
1: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0: 예.
1: 새로운 성전에서 그
0: 예.
1: 교회가 많은 그이 지역에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시흥에 무슨 동에
1: 네,
0: 있어요?
1: 감사합니다. 장곡동에 있습니다. 네.
0: 장곡동에서 지금 혹시 방학생들 있으면은 우리 시흥의 행복한 교회로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아멘.
0: 예. 아유, 우리
1: 감사합니다.
0: 백옥수 권사님. 네.
1: 백옥수요.
0: 백옥수 권사님. 네. 자, 또 예배까지 오늘 딱 드리시고.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네요. 진짜 우리 권사님.
1: 감사합니다.
0: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셨네요. 정말. 예.

0: 향기로운 나무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추억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생방송 중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 문자 가운데 제가 이렇게 딱 봤다가 아무거나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번호를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선택해서 전화를 드려서 짧은 찬양을 제가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딩동댕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 교회 잘 다니는 분들 이번에 전화 통화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거의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도전 옆에 방학 중에 계신 분, 교회 방학입니다. 아니면 무교이신 분,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까지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해서 해볼까요? 야, 항상 해보면 도전이란 문자가 많아서 제가 어떤 분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인데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한번 해볼게요. 0881번님. 0881번님. 마음속에
1: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2: 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네, 옆에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1: 네.
0: 지금 혼자 운전 중이십니까?
1: 네, 혼자 운전 중입니다.
0: 그래요.
1: 오늘 수업 마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0: 수업 마치고. 네네.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하세요?
1: 네, 저는 여기는 대구고요.
0: 네.
1: 저는 대구 극동방송에서 예. 또 작은 사역을 하고 있는 예. 김유환 집사라고 합니다.
0: 김유환 집사님.
1: 네, 맞습니다.
0: 환 집사님.
1: 네, 환입니다. 환.
0: 대구 극동방송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1: 매주 수요일마다 네. 오후 12시 한 20분경에 찬양 패키지라는 예. 코너가 있는데요.
0: 예, 예.
1: 그 코너에서 같이 이서연 PD하고 예. 함께 코너를 하고 있는데, 와. 지난주하고 이번주 2주 동안 지금 미국에 예. 가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녹화 방송을 하고 오늘 유일하게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퇴근길에.
0: 누가 미국에 갔어요, 누가?
1: 그 담당하는 같이 함께하는
0: 이서연
1: PD.
0: PD가?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녹음 방송 했고, 와,
1: 네네네.
0: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도전 중에서 제가 그냥 딱 선택한 건데 또 대구 극동방송이 네. 또 이렇게 출연하시는 집사님이시군요.
1: 네, 저도 사실 이 코너를 보기가 예. 참 힘들어요. 항상 수업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0: 예.
1: 저도 딱 이렇게 처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0: 새끼라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예, 예.
1: 네네, 처음 들었습니다.
0: 야, 그렇구나.
1: 네.
0: 자, 아까 혹시 제가 선물 소개하는 거 들으셨나요?
1: 네네, 들었습니다. 예, 예. 네,
0: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는 김부각이 좋습니다.
0: 김부각. 알겠습니다. 네네. 와, 어떻게 그러면은 대구 국동방송에서 지금 찬양 프로그램.
1: 네, 맞습니다.
0: 코너로 그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네, 찬송과 두 곡을 항상 이렇게 네.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또 작곡 배경이나 이런 것

0: 것들을 소개하는 코너예요.
1: 네, 우리 대구 극동방송 자랑 한번 해주세요.
0: 네, 대구 극동방송은
1: 네.
0: 전국의 많은 극동방송도 참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1: 네네.
0: 정말 작은 곳 하나하나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1: 네.
0: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1: 네.
0: 사역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도
1: 네.
0: 이렇게 함께 동참한 지가 그리 많이 되진 않았는데
1: 예.
0: 굉장히 그것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1: 야, 우리 김유환 집사님 대구극동방송 오래도록 예, 방송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
0: 감사합니다.
1: 정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0: 예, 저는 대구
1: 대구
0: 서문교회에서
1: 서문교회.
0: 네,
1: 예.
0: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1: 야, 이 찬양을 잘하시는구나. 찬양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딱 목소리가 다르시더라고요. 마음 속에
0: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1: 와, 뭐 성악 뭐 전공하셨나 봐요?
0: 네, 성악하고 지금 합창지휘 전공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그렇구나.
0: 네네네.
1: 우리 김유한 집사님 오늘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대구
0: 네.
1: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0: 네, 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여기서 제가 마구잡이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앞소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방학생인 분들, 무교생 분들 도전 한번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도전 샵 1069번으로 적으시고 그 도전 바로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는 분들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샵 1069번으로 도전 하시면서 도전 옆에다가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한번 내가 도전 한번 해볼 수 있다. 지금 보면 쉬운 곡이 나가잖아요. 옛날 곡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분께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77번님 8477번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무교입니다. 무교.
1: 여보세요?
0: 예수 사랑
1: 아시나 거기까지

0: 시고 라디오는 꺼주셔야 돼요.
1: 네.
0: 그래야 울리지 않습니다.
1: 아,
0: 라디오는
1: 그러네요.
0: 예,
1: 네네.
0: 라디오는 꺼주시고 정차 다 되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1: 됐습니다.
0: 다 됐습니까?
1: 네.
0: 혼자 계세요, 지금 차 안에?
1: 예.
0: 본인 소개 좀 가능할까요?
1: 네, 저는 양산에 살고요.
0: 네.
1: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0: 이미숙님,
1: 네.
0: 양산,
1: 예.
0: 경남 양산.
1: 예,
0: 맞죠?
1: 원동. 예, 원동
0: 예,
1: 화재입니다.
0: 이미숙님. 자, 지금
1: 네네.
0: 도전하시면서 무교라고 적어주셨는데,
1: 예.
0: 교회를 그러면 전혀 안 다녀보셨나요? 아니면 어렸을
1: 아,
0: 때몇번 다녀보셨나요?
1: 학창시절 때, 어릴 때좀 다녔고,
0: 예.
1: 근래도 조금 나갔다가 쉬었다가 나갔다 쉬었다
0: 몇번
1: 했습니다.
0: 나가셨구나. 성인 돼서도요?
1: 예. 근래에 가다가 말다가 그렇게.
0: 근데 일단은 지금 본인은 이제 무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문자를
1: 네네.
0: 주셨고, 이
1: 예.
0: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1: 제가 지금 이거 한 1년 다돼갈 거예요.
0: 예.
1: 우리 가족들이 미국에 많이 살아요.
0: 예.
1: 그래서 나오면 자녀고 다저 동생이고 언니고 교회 나가라고 자꾸 추천을 하는데 그럴
0: 예.
1: 때만 한 번씩 나갔다가
0: 예.
1: 이번에 또 왔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운전하면서 계속 이걸 듣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
1: 그래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친척들이 교회 다녀보라고 얘기를 했고, 극동방송은 본인이 알아서 그냥 찾아가지고 듣게 되신 거예요. 1년 정도. 1년 정도 들으시니까 어때요, 극동방송?
1: 아, 이 조금 아니 뭐라 해야 되나 계속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0: 아,
1: 근데 교회는
0: 매력이 지금
1: 안
0: 빠지고
1: 나가지면서
0: 있습니까?
1: 너무 좋아.
0: 아, 너무 좋아요.
1: 항상 좋아.
0: 이제 교회를 나가볼까라는 생각도 몇번 하셨겠어요?
1: 지금 한한달 정도 안 나가고 있었어요.
0: 아,
1: 조금 몇달
0: 한달 전에
1: 나갔는데.
0: 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자, 오늘을 기회로 우리 8477번님, 이미숙님,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오늘 도전했잖아요. 도전해 보시면서, 이제는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1: 그렇게
0: 한
1: 하도록
0: 교회만 이렇게
1: 노력하겠습니다.
0: 왔다 갔다 하셨나요?
1: 여기는 양산이라도 조금 원동 화재 시골 쪽 가까워요.
0: 예.
1: 그래서 여기 큰 교회가 하나 들어서 국제학교도 생겼고,
0: 네네.
1: 거기 좀
0: 그래서 그 교회를
1: 나갔었습니다.
0: 나갔군요. 자, 이 시간에 저 따라서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 결심,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하는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미숙님 너무 잘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숙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시고, 앞으로 꾸준히,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속에도 천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꼭 결단하셔서 꼭 교회 가시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847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선물을 어떤 걸 드릴까요? 아까 제가 막 불렀던 선물 가운데.
1: 아무튼 여러 가지 있기는 했었는데 그냥 대장으로 할게요.
0: 게장, 알겠습니다. 게장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약속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다시.
1: 네,
0: 그리고 다음 주에
1: 감사합니다.
0: 다 다녀왔다라고 꼭좀 문자 주세요.
1: 예,
0: 양산의 이미숙님.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까 불렀던 찬양이 예수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나

0: 송영훈 앨범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 한해서 제가 막 전화를 걸어서 찬송 한 구절 잠깐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딩동댕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방학생, 무교생도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께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생방송 중에 문자를 주신 분 한해서 제가 지금 전화를 걸고 있거든요. 1769번님. 1769번님.
1: 어머, 안녕하세요.
0: 어두운
1: 밤에 캄캄한 어머나.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네.
0: 아이고. 자, 운전 중이십니까?
1: 아, 옆에 잠깐 차 세우. 어머, 어머.
0: 차 세웠어요?
1: 네.
0: 일단 차를 세우고 지금 문자를 보냈군요.
1: 네. 아니요. 그 잠깐 신호 걸렸을 때 문자를 보내다가
0: 예.
1: 잠깐 여기 이제 슈퍼 앞에 뭐 할 게 있어서 차를 정차를 했어요.
0: 정차를 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왔군요.
1: 네.
0: 아. 근데 여기 어머. 문자를 보니까
1: 네.
0: 우연히 라디오를 돌리다가 말로만 듣던 새끼라 들어봅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맞죠?
1: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말로만 듣던 새끼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새끼라를?
1: 아, 제가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0: 예, 예.
1: 그 천주교 신자분이세요.
0: 예, 예.
1: 근데 그분은 그분 차를 타면 늘 이렇게 새끼라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0: 어.
1: 그래가지고 새끼라가 예. 뭐예요? 라고 했더니 예, 예, 예. 이 찬양이 나오는 거래요. 근데
0: 예, 예, 예.
1: 그분 차를 타면 항상 새끼라 새끼라 하면서 늘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0: 오.
1: 근데 늘 타다 보니까 맨날 흥얼거리고
0: 네네.
1: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0: 예.
1: 그냥 라디오를 딱 들렸는데
0: 예.
1: 아까 어떤 분하고 이렇게 연결하다가 새끼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0: 예, 예.
1: 혼자 어머 말로만 듣던 새끼라는
0: 새끼라 새끼라 우리가 이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1: 아,
0: 세상을
1: 네.
0: 깨운다
1: 네
0: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깨운다 뭐 이래가지고 세상을 네. 깨우는 라디오에서 새끼라라고 하고 있어요.
1: 아,
0: 근데 저희가
1: 그렇구나.
0: 이제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1: 네.
0: 근데 신기한 게 그분은 천주교신데 성당 다니시는 분이세요?
1: 네. 그런데 늘 이걸 들으세요.
0: 와 그렇구나.
1: 늘. 네.
0: 그래서 말로만 듣던 새끼라를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1: 네.
0: 문자를 보내보라고

0: 하니까 또 문자를 보내고 무교라고 네. 하고 또 잠깐
1: 맞아요.
0: 정차했는데 또 전화가 하고 야
1: 네.
0: 이런 또 타이밍.
1: 오 정말요. 저 여기 슈퍼 가려고 지금.
0: 그러니까 어머나 어머나 네. 어머 어머 계속 이러셨구나.
1: 네 그래서 1769번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라디오 껐어.
0: 어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어느 지역에 네. 누구신지?
1: 저는 안양 냉천로에 사는 한동순이라고 합니다.
0: 한동순님.
1: 네.
0: 한동순. 오늘 그러니까 이 극동 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죠?
1: 네.
0: 와.
1: 처음 듣고 그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그 예전에 제가 인천으로 출퇴근도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분이 제 차에 그 라디오를 이렇게 맞춰놓은 게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아침 8시에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0: 제가요? 저 8시엔 안 했는데. 예, 아무튼, 예. 그분, 천주교 신자 그분.
1: 그분이, 네, 맞아요.
0: 그래요. 아침에 8시에는 저는 안 했습니다. 예.
1: 아, 그래요?
0: 비슷한 목소리였나 봐요.
1: 아, 그런가?
0: 예.
1: 네, 아무튼. 아무튼. 그 천주교 신자분이 예. 항상 그분 차에 타면, 항상 이걸 틀어놓을 차에. 그 내가,
0: 지금도 혹시 듣고 계실까요, 그분?
1: 네? 듣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0: 자, 그분께 한마디.
1: 안양의 요셉 마리아주 원장님, 아줌마 덕분에 제가 이 방송을 탑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0: 그분 이름하고 뭐 어떤 이렇게 전화번호랑 아시죠?
1: 네.
0: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네. 1769번님, 우리 잠깐만, 한동수님이라고 했죠?
1: 네.
0: 한동수님 원하는 선물하고, 아까 그분 선물하고 이렇게 두 개 고르시면 좋겠어요.
1: 근데 선물이 뭐 있는지를 몰라요.
0: 선물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불러볼게요.
1: 네.
0: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모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게장, 약과 전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저는 유산균하고
0: 네.
1: 그분은 순모 열무?
0: 아, 예, 김치 세트.
1: 네.
0: 알겠습니다. 그분 성함이?
1: 이명희.
0: 이명희님.
1: 네네.
0: 야, 저희 또 새끼라를 또 알려, 말로만 듣던 새끼라라고.
1: 네, 모르겠어요. 맞아요.
0: 우리 정말로요. 1769번님은 그러면 교회를 네. 혹시 안 다녀보셨어요?
1: 네.
0: 다녀봤어요? 어렸을 때?
1: 아주 어렸을 때.
0: 예, 예.
1: 제가 한 6살? 7살? 그때 잠깐 다녔던 기억은 있어요.
0: 예, 그랬군요. 잠깐 네. 다녔고. 주위에 교회 네. 다니시는 분 없으세요?
1: 있어요. 많아요.
0: 많아요.
1: 많은데, 이게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는 않으시니까.
0: 예, 예.
1: 네, 그래서 항상 이 방송. 이 방송 제가 지금 안산 갔다 오는데.
0: 네.
1: 그냥 오는 도중에 잠깐 눌렀는데 나온 거예요.
0: 예, 예.
1: 그래가지고 노래가 이렇게 막 좋은 게 나오길래. 그냥 계속 들으면서 온 거예요.
0: 아시는 노래였어요, 아까? 예수 사랑하시는.
1: 네, 맞아요. 조금 전에. 네.
0: 그거 어렸을 때 부르셨을 거예요.
1: 네, 맞아요.
0: 하나님께서 우리 한동수님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거든요.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그 우리 또 공교롭게 천주교 신자로부터 새깨라를 소개받고 네. 들으셨는데 우리 한동수님이 꼭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꼭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극동방송도 네. 앞으로 계속 좀 들어보시고. 운전하면서
1: 너무 좋아요.
0: 106.9잖아요
1: 네,
0: 거기 그쵸?
1: 네 맞아요.
0: 106.9.
1: 네.
0: 노래 금방 맞춘 노래 제목 아세요? 어두운 밤에
1: 실로암이요.
0: 그렇죠. 와.
1: 네네. 네, 네.
0: 제목도
1: 그거는
0: 아시네.
1: 예. 그 너튜브에서 군인들이
0: 예예. 예.
1: 그거는 정말 자주 봤어요.
0: 그렇구나.
1: 네.
0: 군인들이 그렇죠. 이게 이렇게 활기차 가지고.
1: 맞아요.
0: 활기차서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안 믿는 친구들 청년들도 많이 부르는 네. 곡이거든요.
1: 네.
0: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동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신기하다, 전화 연결이 됐고 신기한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동수님 사랑하고 계세요.
1: 네.
0: 그리고 부르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한동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요, 천국. 그리고 그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 정말 천국으로.

0: 그 마음이 천국으로 생각하면서 잘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꼭 이번 기회에 믿으시고, 주위에 아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같이 예배 한번 드리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0: 그렇죠. 안양이시라고 했죠?
1: 네.
0: 안양에 좋은 교회 정말 많으니까 주위에 있는 친한 분한테 얘기하셔서 그렇게 꼭 교회 한번 나가시고,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우리 예수님, 이번 기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짧은 기도 한번 하실까요? 짧은
1: 네.
0: 기도.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유, 오늘 정말 한동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주위 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막 교회 다녀, 뭐 예수님 믿어 이런 말씀 별로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옆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한동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 시간대 프로그램은 우리 한동수님 같은 분에게 살짝,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이거든요. 이 새끼라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자, 실로암. 실로암. 어두운 밤에

0: 이 노래거든요.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이실로암 틀어드릴게요.
1: 네,
0: 건강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자, 실로암 피아워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새끼라 새끼라 새끼라를 듣다가 오, 결국엔 오늘 새끼라를 듣게 됐고 전화 연결까지 된 분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마지막 한 분,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44번님.

3344번님. 도전 찬양 7344번님.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이분도 도전하셨는데 방학생인데. 자, 한 번만 더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7344번님, 제가 지금 극동방송에서 일반 전화로 전화 걸고 있어요. 7344번님, 방학이라고 주셨던 우리 도전자.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시간이 애매해요. 한동수님,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교회 꼭 가시라고. 우리 0147번님, 응원의 메시지 주셨어요. 아, 오늘 도전 많이 하셨는데. 아, 여러분. 연락을 제가 못 드려서, 아유, 죄송합니다. 도전 많이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미숙님, 아, 우리 전영천 목사님, 예, 듣고 계시네요. 야. 아, 도전해서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근데 오늘 연락이, 아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전도 요청들이 있네요. 전도 요청들이 있는데, 오늘 다 전화를 못 드려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서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 청진교회 부흥되게 하소서, 이렇게 또 문자도 주셨고요. 자, 참 오늘 비 오는 날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음번에 또 우리 도전 찬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라디오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초청해서 우리 교원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했으니까 내일도 새끼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신자, 배우락,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요. 응?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이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신학도 모든 학문처럼 토론과 관찰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노상학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역사와 배경과 문어와 언어 등을 그렇게 연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들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기 틀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학문적인 지식으로는 영생과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하고 발표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해를 한다면 66권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0: 믿은 때에는 그렇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가 칼빈이지만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 교리적인 것만 배우고 교회 사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신학도 배우고 구약도 배워야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우로나 좌우로나 내 신앙을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양떼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속에 영은 없다. 이 하나님 영은 연구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오.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신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요. 내가 47년, 48년 학교를 하면서 신학자를 보고 내가 모든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신학의 공부의 원리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신학은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장 목사의 주장이에요. 성경의 참된 의미는 사람에게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학문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증된 것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뜻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다가 바꿔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장 목사는 미국과 유럽에 가서 공부 안 했어도 서계동 신학교 왔다 한남동 왔다 갔다 공부했어도 아무런 신학자를 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본질 영이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많이 공부할수록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기억하며 삽니다. 해야 할 일들, 또 이루고 싶은 목표들, 또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들 속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작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분,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기도 제목을 안고 오신 분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방향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은 예수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나의 첫사랑 되시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독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오늘의 말씀 카드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9507님께서 첫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는 양평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부산에도 촉촉히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단비,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적셔드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0742님도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고요. 4272님 반갑습니다. 고피디님 비 내리는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서울도 양평도 부산도 비가 내리고 있군요. 0742님 아멘. 창조주를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해주셨고요. 4272님 믿음 말씀카드 담아 가셨습니다. 4549님 저도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9671님 촉촉한 늦봄비가 오네요.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시며 복음을 전하는 고피디님 전 용인입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742님 오늘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입니다. 고피디님 함께하는 이 시간 더 분위기가 업되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비가 아니라 햇살 가득하도록 분위기를 더 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9507님 저 오늘은 약 먹고 낮잠 잤습니다. 그래서 힘내고 싶어서 고피디님 방송 듣고 있어요.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프신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또 새롭게 힘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센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루 헤어에서 쿨시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수요일 코너 여러분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팟빵클럽 또 이주민사역, 일터사역위원회 이렇게 3주에 한 번씩 순서대로 만나보는 시간으로 가져봅니다. 오늘은 부산 성시여 운동본부 일터사역위원회와 함께하는 코너로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가정 안에서 또 열방을 향해

예, 일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일하세 코너로 함께합니다.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길 기도하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일하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코너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송정미의 음성으로 온천하 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일하세.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일터사역위원회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일터로 부름받아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또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길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 시간, 일터 지도자대회를 준비 중이신 성시와 운동본부의 일터위원장이시죠. 정인규 목사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정인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일하세, 일터에 일하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
0: 아멘. 네, 이렇게 힘차게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첫 방송 나가고 반응 좀 어땠나요?
1: 네, 줄을 섰습니다. 지난 첫 방송 때는 우리 위원장들끝만 나오셔서 네. 인사를 드렸는데요. 세계 영역별로 여러 사역자들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 출연합니까? 하고 이제 줄을 섰습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0: 와, 지금 그러면 대기 줄이 정말 긴 상태다.
1: 네네. 웨이팅 중입니다. 네네.
0: 앞으로 어떤 분들을 만나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아주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특별한 분들 자리에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네. 어떤 분인들이신가요?
1: 앞서서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0: 네.
1: 송정미 사모님과 함께 부산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0: 네.
1: 다음 주 25일 월요일, 26일 화요일 양일간 아티스트 게더링 인 부산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0: 네. 아주 특별한 행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티스트 게더링 인 부산, 이 행사 이름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잖아요, 목사님.
1: 그렇죠.
0: 네, 특별 게스트들과 함께 소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민 장로님 이 자리에 계신데요. 전 고신대 총장이셨던 안민 장로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금번 아티스트 게더링 인 부산을 주최한 성시와 운동본부와 함께 주최한 한국기독음악협회 KCCM의 송정민 사모님과 함께 회장을 맡고 있는 안민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성창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5: 네, 자연그룹의 송재욱이라고 합니다.
0: 네.
5: 반갑습니다.
0: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와, 오늘 이렇게 정말 특별한 게스트 세 분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일하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두와 또 중심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아티스트 게더링 인 부산 앞두고 있다, 이 행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전 고신대 총장이시기도 했던 또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안민 장로님께 이번 행사에 대한 연역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네, 아티스트 게더링 인 부산. 사실 이 행사는 지방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지역별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잦아들면서 네. 2022년 전 세계 모든 무대들이 셧다운되고 세계에서 공연으로 찬양으로 섬기던 많은 분들이 이제 쫓기듯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0: 네.
2: 그러면서 그 어쩌면 암흑의 시대 같았던 그 시대가 조금 잦아들면서 함께 모였던 분들이 우리 이런 아티스트들이 다시 이 시대의 문화사역을 향한 기지개를 켜면서 함께 모이자.
0: 네.
2: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22년에 서울 신촌에서 처음으로 아티스트 게더링이, 처음에는 이름이 아티스트 코스타였습니다.
0: 오.
2: 그렇게 해서 약 한 500명 정도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네. 온종일 찬양하고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사실 이 찬양의 길을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0: 네.
2: 만만치 않은 길

0: 들을 가기 때문에 이 일이 단순한 우리의 어떤 은사, 재능의 네. 길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찬양으로 부르시고 이 문화 전쟁의 이 시대에 복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네. 그 어려움 속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 문화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확인시켜드리고 네. 다시 세워드리자는 그런 마음으로 2022년에 1회가 시작되고 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는 서울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그 우리 4,500명의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찬양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놀라운 축제와 은혜의 네.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2025 아티스트 게더링을 하는데 부산의 사역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10여 분이 참석하셨는데 네. 오신 분들이 이 부산 경남 지역에 부산이 특별히 우리 성시아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정말 뜨겁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이 일들 앞에 우리 부산 지역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한번 모이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네.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성시아운동본부와 우리 한국기독음악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의 자발적으로 이게 이 일을 준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이제 5월 25일, 26일 이틀 동안 네. 부산 지역에 사실은 서울에서도 오시고 이 일에 전국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를 향한 사명 말씀 위에 세워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간다고 하는 네트워킹 이런 여러 가지들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 일이 준비되어졌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이제 네. 이번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1: 와 정말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코너 이름이 일터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일하세잖아요. 네. 정말 찬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부산에서 가지게 되는 특징이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차별점이 있을까요?
0: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네. 이런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산 지역에 그동안 정말 만만치 않지만 네. 이미 부산의 성시화를 위한 많은 그 행사들 이런 것 속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의 큰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이 어려운 길들을 다 좀 더 개척해 나가는 데는 좀 더 구체적인 이 지역을 섬기는 분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 동력하고 서로를 이렇게 보충해 주는 이런 일들이 너무 필요하다. 네. 또 문화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부산의 교회 전체가 우리 문화사역자들을 응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네. 지금 부산에 있는 사역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은 어떤 성시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부산 내 1800여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이 문화사역자들을 응원하고 또 이 일들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네. 하나님께서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정말 기대하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이 일이 아마 지금 다시 여기 울산 뭐 여러 지역에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의 놀라운 이 지역의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전국으로 네. 확산되는 것처럼
1: 맞습니다.
0: 이 문화 예술 찬양 사역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네. 주목하는 그런 특별한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와, 정말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음이 벅차실 것 같아요. 이 찬양으로 부산 땅에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안민 장로님 평생을 찬양과 함께 해오셨잖아요. 이번 행사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0: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해서 밥 먹고 살겠냐. 노래가 밥 먹여주냐. 네. 이 말씀은 그냥 얼핏 직업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 같지만 네. 이 속에는 굉장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밥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생존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밥 먹고 사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찬양의 길들을 돌아보니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밥도 먹고 살고 네. 하나님이신 이 사명의 길.

0: 부르심의 그 길들을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1: 아멘.
0: 저는 우리 후배들과 이렇게 섬기는 우리 귀한 이 길을 걸어가는 여전히 네. 지금도 문화예술 찬양을 그걸 복음 위에 세워드리는 이 일들은 만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이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 귀한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내놓

0: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다, 생존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일들로 서로 응원하는 제 마음속에 이 길을 걸어와 준 후배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부산 땅,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부산 땅의 성시화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이 문화, 저는 다음 세대와의 가장 큰 것이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세대의 문화 언어, 기독교 문화 언어, 이 복음을 담아내는 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 일의 사명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응원하고 우리 교회의 이들을 향한 지원을 확인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 되어 어우러져서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좀 마음이 좀 짠하고요. 이 일을 너무 고맙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일을 준비하고 또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목표 하나로 이 사역을 하고 계신 그 열정이 돋보이는 그런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사이치치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아티스트 게더링 인 부산 축복합니다. 5월 25, 26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찬양 축제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 이 행사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축제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즈와 함께 방송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는데요. 정인규 목사님, 오늘의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네, 푸짐한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GATHER, Gather 모이다에서 나온 이 말은요, 요즘 기독교계 모임으로 미팅보다는 좀더 따뜻한 공동체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찬양 별별별 혹은 청년 별별별 등으로 여러 곳에 사용하는 이 단어 과연 뭘까요?
1: 네, 보기 두개 나갑니다. 1번,
2: Together,
1: 2번.
2: 게더링.
1: 1번일지 2번일지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 저희 힌트 하나 드리자면 저희 이번에 행사 명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쉽잖아요.
2: 이미 대화 중에 다 나간 것 같아요.
1: 가장 큰 힌트가 이번 행사입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화장품 세트, 또 김부각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 후에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한곡 올려드리고 돌아올 텐데요. 안민장로님의 찬양입니다. 유일한 길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터에 대한 얘기들, 본격적인 이야기 기대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일터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일하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민장로님의 은혜로운 찬양 유일한 길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성심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시죠. 성창민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요즘에 일터 지도자 대회 또 이번 찬양 집회까지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요. 성시와 여러 사역들 중에 이번 찬양 집회가 가지는 의미 있을 텐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2024년도 9월 8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해운대 백사장에서 약 10만여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날들을 저희들이 참 기억하는데요. 부산 성시운동본부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찬양 사역입니다. 네. 찬양자들이 세워지고 기독문화가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또 그분들이 세워져서

0: 있어서 이 땅의 영적인 대전쟁 가운데 선두주자로 서는 것들을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우리 K 가스펠 K 기독교 인 부산을 우리가 해운 집회에 꿈꾸었는데 네. 이번에 아티스트 게더링이 그런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이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시면서 찬양에 대한 그런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산 성신 운동본부 사역을 하시면서 이 부산이라는 지역과 관련해서 전해주실 말씀 있으실 텐데요.
0: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의 부산 시민들이 1800교회 성도들이 함께할 때 그 깊은 은혜들 정말로 잊지 못합니다. 정말로 전국에 전 세계가 K 가스펠, K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산이 정말 우리 기독교와 우리 복음 문화의 새로운 선초 기지가 되어져서 전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산에 대한 꿈들을 함께 꾸게 됩니다.
1: 네, 아멘. 오는 25일 월요일 또 26일 화요일 진행되는 아티스트 게더링 인 부산 이 행사 구체적인 내용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안민 장로님 이날 여러 강사분들 계시잖아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1: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역할들 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이틀 동안에 특별히 말씀과 이번에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우리 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스피커로 귀한 말씀의 사역자로 그런데 이 문화와 함께 찬양과 함께 학창시절부터 지금은 이런 그 청소년과 문화예술 사역계의 어떤 큰 형님이 되신 분위기 김도명 목사님께서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따라하는 기도의 저자이신 장재기 목사님.
1: 네.
2: 장 목사님은 우리 KCCM이 주최하는 그 아티스트 게더링에 지난 3년째 2박 3일 동안 함께하면서
1: 네.
2: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의 이 그 사역의 기름 부음의 어떤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번 이 아티스트 게더링이 어떤 역사 속에서 걸어왔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코스타의 국제총무로 지금 현재 아티스트 게더링의 공동대표로 계신 곽수광 목사님께서 지난 역사와 관련된 키노스피치를 해주실 것이고요. 다리 놓는 사람들의 국제총무와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호치민의 선교사로 계시면서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호치민을 다녀왔는데
1: 네.
2: 그곳에서도 이 문화를 통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신 박종암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이번에 이게 내면적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 예술 사역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성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K-아트가 K 이 모든 문화들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1: 네.
2: 이럴 때 우리 문화예술 찬양 사역자들이 가야 할 땅끝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인사이드 아웃 우리가 나가실 그 일에 대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펼쳐질 땅끝을 정말 짧지만 강렬하게 말씀해 주실 박종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네. 주로 말씀의 어떤 종들로 또 현장의 이야기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하신 분들에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1: 네, 정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또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 이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셔야겠죠. 네, 또 강사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정말 큰 메시지,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참여하는 게스트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사역의 3세대이신가요?
3: 네.
1: 네 자이언그룹의 송재욱 대표님, 송재욱 집사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집사님 소개 부탁드리고요. 또 자이언그룹 이번 기회에 자랑도 좀 해주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자이언그룹의 송재욱 대표라고 합니다. 일단 뭐 이렇게 소개 3세대로 하셨는데 뭐 저는 뭐 장로님에 비하면 완전 애기죠. 찬양 꿈나무입니다. 예. 일단 저희 자이언그룹이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혹시 뭐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이제 기획사로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부산에는 아직 이렇게 이런 매니지를 하는 찬양사역에 대한 매니지를 하는 있는 기획사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어떤 첫 스타트를 끊는다는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요.
1: 네.
3: 특별히 이제 저희 멤버들 중에 이렇게 현재 활동 중인 K-POP이나 또 이런 이제 말씀

0: 말씀하신 인사이드 아웃, 좀 더 바깥으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당장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에는 필드가 많이 부족해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티스트 게더링 준비위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찬양 사역자, 이제 어떻게 보면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청년들, 또 앞으로 이제 세워질 친구들에 대한 이런 스테이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
1: 네.
0: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자이언 그룹과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이라는 이제 문화 불모지라는 약간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뭐 많은 또 도전과 또 많은 이제 자리들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정말 이 사역에 진심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아티스트 게더링 인 부산 함께 하시는 게스트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한번 부탁,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아, 뭐 우리 부산의 자랑인 팀룩 워십이 함께 워십을 인도하면서
1: 네.
2: 뭐 아이비 워십과 부산의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 행사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귀한 긴 세월 찬양으로 섬겨주셨던 많은 팀들이 우리 무슨 송정미 사모님이 또 회장으로서 뿐 아니라
1: 네.
2: 콘서트에 둘째 내지는 가족사랑 콘서트에 이제 찬양으로 오시게 되고요. 40주년을 맞는 옹기장이 선교단
1: 네.
2: 그리고 긴 세월 이 찬양의 어떤 역사를 일으켰던 부흥한국팀이 이번에 함께 하게 됩니다.
1: 네.
2: 거기에 정말 김명식 사역자, 또 정말 그 소울싱어즈의 그 장근희 교수님, 그리고 부산이 낳은 자랑스러운 부산을 아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악가이면서 찬양의 사람 김성결 교수
1: 네.
2: 그리고 색소폰으로 정말 우리의 영을 뜨겁게 터치하는 우리 이성관 선생님 비롯해서 부산과 전국에서 귀한 사역자들이 함께와 이 놀라운 어떤 찬양과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녁 아마 집회들은 다 지금 열린 집회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오실 수 있는데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네, 벌써부터 저도 빨리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게스트분들 너무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성창민 목사님,
3: 예.
1: 이 저녁 집회 누구나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3: 네, 저희들 다음 주 5월 25일 날, 5월 26일 날 저녁 7시부터 부산 중앙교회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나 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이 모든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3: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께 열려 있으니까요.
1: 네. 이제
3: 오셔서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 중앙교회 5월 25일 월요일, 26일 화요일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인규 목사님, 일터사역 가운데 찬양 사역자들의 역할이 참 소중하고 크잖아요.
3: 네.
1: 오늘 드리고 있는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 한 번 더 출제 부탁드립니다.
4: 네, 영어 gather 모이다에서 나온 이 말은요, 요즘 기독교계 모임으로 미팅보다는 좀 더 따뜻한 공동체의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말, 찬양 별별별 혹은 청년 별별별 등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는 과연 뭘까요?
1: 네, 1번
4: together,
1: 2번
4: gathering.
1: 네, 1번일지 2번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돌아올 텐데요. 옹기장이의 찬양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하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일하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하세, 일터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시간 찬양으로 문화적 사명을 이 땅에서 펼치시는 찬양 사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인규 목사님,
1: 네.
0: 오늘 퀴즈 출제해 주셨잖아요.
1: 네.
0: 많은 분들께서 다 정답을 영어로 잘 써주셨어요.
1: 네, 그렇네요.
0: 그런데 오답도 좀 속속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1: 영향이 좀 약하신가요?
0: 네. 오늘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시고 정답까지 발표해 주세요.
1: 네. 영어 gather, 모이다에서 나온 이 말은요. 요즘 기독교계 모임으로 미팅보다는 좀 더 따뜻한 공동체의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0: 네.
1: 뭘까요?
0: 네. 네. 1번
1: together.
0: 2번
1: 바로 gathering.
0: 네. 정답이 어떤 건가요?
1: 네. 아티스트 게더링 인 부산의 게더링이었습니다.
0: 네. 오늘의 정답은 2번 게더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 잘 맞춰주신 가운데 투게더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1: 의외로 많네요.
0: 네. 이렇게 저희가 어렵게 한 분을 추첨해 왔잖아요.
1: 네.
0: 목사님 발표해 주시죠.
1: 바로 0779번입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2번 게더링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0779님께 선물 추첨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인들의 일터에 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찬양 사역자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어요?
1: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예수님이 업고 다닌다.
0: 네.
1: 정말
0: 네.
1: 존경하고 바로 찬양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이번 행사의 경

0: 승리하고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도 짧은 인사 함께 부탁드립니다.
2: 네. 5월 25, 26 저녁은 부산 중앙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KCCM 인 부산 함께 꿈꾸며 나아갑시다.
1: 네, 성창민 목사님의 인사였습니다. 안민 장로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3: 금번 집회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찬양 사역자들이 새 힘을 얻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송재욱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그날 25일 행사 당일날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요. 저는 그 게더링 이유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4: 네. 그날 모여서 다 그 다음을 준비하는 무브먼트로 아티스트 게더링이 그 스타트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아멘. 네. 사회치지님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처럼 호흡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여호와를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부산성시여 운동본부 일터사역위원회와 함께 또 찬양사역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모두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터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이 땅의 모든 찬양과 또 모든 문화, 예술 사역자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신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팀룩워십의 선하신 나의 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죄인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게 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것들이 있으시죠. 매일 아침밥을 챙겨주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그때는 귀찮고 불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보니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면 할수록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게 되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된 것. 그때는 놓쳤으나 지금은 꼭 붙잡는 것.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후회함이 없도록 사랑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눈길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눈길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과 지체들,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대우받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나를 비방하고 해하는 자들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상처 주면서 상처 받았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보다 힘든 지체를 찾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스승도 의인도 할 수 없는 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스승이시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 우리는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으니 이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행복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숨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묻는 자가 크냐 숨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묻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숨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하루 전날 있었던 사건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바로 전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큰가

우리들 열두 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큰가? 이 사건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을 하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가

함께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같은 집에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에서 형제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는 주님께서 다 주실 걸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 소원이 뭐냐? 이러 물었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들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주님이 영광 중에서 왕이 되시고 세계를 통치할 때에 우리 두 형제 가운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 이야기만 들어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야,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아니, 저 두 제자가 말이야, 같은 형제라고 평소에도 똘똘 뭉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해주었더니 야, 정말로 교만하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요한과 야고보가 구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구했습니다. 뭘 구했느냐?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 이래 물었더니 똑같이 자기 아들들이 이야기한 것 똑같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도 모자라서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이 자기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 십자가 밑에 온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친인척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되고 인척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나는 바로 그 바로 앞날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더 높으냐, 너가 예수님의 친척이면은 다냐,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교만하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은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러 그 식탁에 앉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그 다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선생이시오 주님이시오 내일이면 이 땅을 떠나는 그 예수님의 발도 손도 아무도 씻어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탁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날 발이 막 오므라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을 먼저 보면은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세상 사람들의 임금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고, 세상 사람들은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언인이라 칭함을 받고 다스리고 압제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맛으로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성도는 그렇지 않고 교회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의 팔을 씻겠다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에테의 물을 뜯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는 12절에서 17절에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또는 주님이라고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의 주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 맞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선생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선생님, 주님, 주님.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주님이 되었지만은 너희들의 발을 씻어진 것을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거나 어떤 미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야고보, 요한, 베드로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이 사건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얼마나 그때 자기들이 부끄러운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승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남아있던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다 섬겼어요. 자기들이 재산이 있으면 두 개 있으면 하나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그 예루살렘에만 해도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초대교회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섬기는 일꾼이다, 이것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사도들로부터 집사들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물질로 공개하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불신자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왜 사도들이 성도들의 종이 되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공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론으로만 알고 귀로만 듣고 머리만 높아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어느 교회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조직되기 전에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제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은 그날부터 그 사람들은 제자다. 세례를 받으면은 그날부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제자다. 이렇게 다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서신서에 가면은 교회가 조직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조직적으로 다 편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일꾼,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다 표현했습니다. 일꾼. 왜 일꾼입니까? 일꾼은 뭐 하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일하는 자입니다. 조직화된 교회는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바울도 말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일꾼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편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편하기로 경쟁이 일어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되어버린다. 누가 더 섬길까? 지금까지 우리 세계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부흥을 하고 온 것은 누가 더 섬길까? 누가 더 헌신할까? 누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거기에 헌신하는 데 앞장을 서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골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도 오늘 세례받는 오늘부터 뭐라고요? 교회에 뭐라고요? 일꾼입니다. 무슨이라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오늘부터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네. 네, 그런 마음이어도 그만 다녀도 말 안 해요.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으면 가도록 해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다 일꾼입니다.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해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네! 예수님 마시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최고 먼저 순교했습니다. 나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 주님의 나라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래 올려주지. 올려줬는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됐다고요? 최고 먼저 뭐 했다고요? 순교를 했습니다. 먼저 목이 떨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는 순교자가 됨으로 가장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세상의 욕망, 권력 그런 것이 아니고 네가 피 흘려 죽음으로 너는 위대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된다. 그래 죽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도 더 어떤 미덕을 구하자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나무집에 잔치집에 가더라도
상

문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최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위대한 자리, 그 자리가 존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소년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계로 교회 051-831-7123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로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6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어느 날 새벽 출근길에 듣던 설교에서 나온 창세기 3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짧은 말씀 한 구절인데 마음에 짙게 베이더라고요. 방송사에 도착해서 궁금한 마음에 성경을 펼쳐보니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God remembered Rachel.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영어로는 기억하신지라. 원어 성경의 이 생각하신지라는 표현이요, 마음에 두셨다라고 기록돼 있대요. 비교와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라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참 버겁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 저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품고 계신 분,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손 내미시는 분. 그 주님의 기억하심과 선대하심이 오늘 이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흘러가는 저녁이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이 짧은 말씀이요 참 저는 마음속에 길게 기억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내 생각으로는, 인간의 이 얕고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창조주이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억 개를 받으실 텐데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니. 원어 성경을 보면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음에 두셨다 라고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아, 라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내 마음에 두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벅찰 때가 많죠. 애써 웃어보고 애써 살아내 본들, 이 헛헛하고 참 무거운 이 뭔가가 빠진 것 같은 이 목마름, 이 갈급함, 특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이유 없는 이유 모를 이 갈급함과 이 허기짐이 뭔가 좀 이 삶에 목적은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붙잡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과 크고 작은 아픔들을 겪다 보면 이 마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참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붙잡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신 분,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그리고 손 먼저 내미시는 분, 그 주님의 기억하심과 선대하심이 이 삶을 오늘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도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빈 공간을 채우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수빈 캘리그래피 작가님의 손글씨 말씀이 없어 이미지를 모든 분들의 휴대폰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 문자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이 없어 이미지 보내드립니다. 카카오톡 배경화면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또 프사도 한번 바꿔보시고 주변에 많은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가족들에게 말씀이 없어 나누시면서 이 저녁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극동방송, 제주극동방송, 그리고 부산극동방송을 통해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주에서, 특별히 부산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손 번쩍 아멘 외쳐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제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가운 인사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들을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페이스 워십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이곡 055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같이 올려드릴까요?

네, 내 평생 사는 동안 Faith Worship의 찬양이었고요. 이 곡은 0559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비오는 5월 20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봄비, 아직 봄이라고 해야겠죠? 네, 날씨는 여름 같은데 봄비라고 해봅니다. 2046님, 션디 반가워요. 아멘 외쳐주셨고요. 일산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신 9832님 반갑습니다. 저희 옆 동네 일산. 0753님, 오늘도 조금 무기력한 하루였지만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앞으로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예, 주님이 말하시는 형통, 우리의 영혼이 잘 됨이라고 하셨잖아요. 저와 0753번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잘 되는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아, 3590번님 오늘 생일이시래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어제 병문안 다녀오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대화가 이제는 안 되는 것이 많이 속상해요. 행저술라 통해서 축하받고 싶어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셨는데요. 3590번님, 하나님의 걸작품 생일 축하드립니다. 마음은 아픈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할머님 손 꼭 붙잡아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3590번님 취업 준비 중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해 주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6753님, 퇴근길이 더 행복한 건 행저줄라 덕분이에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1279번님, 신청곡 있어요 피디님. 천관웅 목사님의 내 길 더 잘 아시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곡은 조금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남자,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연평아님 만날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깊은 묵상,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 보내주시면 말씀 엽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달콤한 벌꿀 스틱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아멘으로 출석 체크하시고 말씀 엽서 받아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달콤한 벌꿀 스틱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18분입니다. 로고송 듣고요. 평화님 만나러 가볼까요?

0: 위클리 CC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시간,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듣고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민거리 꺼내어 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30분 동안 찬양 카페에 온 것 같다라는 사연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운 찬양 소개해 주시는 히스킹덤 뮤직 대표 연평한 크리에이터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연평한입니다.
0: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주제를 꺼내서 좀 부담스러우시죠?
1: 아, 그 또 뭐 즐거운 부담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0: 네네네.
1: 네. 좋죠.
0: 아, 보통 우리가 네.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아 뭐 좋죠 이렇게 얘기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1: 아니에요.
0: 감사하죠.
1: 좋은 찬양을 소개하는 역할로 여기 방송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한편으로 고민은 진짜 정말로 내가 이 좋은 찬양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이 찬양을 어떤 주제로 국한시킬까봐 고민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소개하는 거고
0: 네.
1: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들으신 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찬양이 해석될 거니까
0: 그럼요.
1: 저도 뭐 엄청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0: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1: 네, 그럼요.
0: 사실 하나님께서 찬양 한 곡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환경과 처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뾰족하게 만져주시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방송 오면서 혼자 잠시 기도하는 거는 오늘 이 소개하는 찬양들이 정말 이 찬양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닿았으면
0: 아멘.
1: 좋겠다.
0: 아멘.
1: 네, 그런 생각, 그런 기도합니다.
0: 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그 마음의 메시지를 이미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줄 아셨죠?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1: 오늘 주제는 나 vs 네. 주님입니다.
0: 아, 너무 답정너긴 한데
1: 네.
0: 네, 그래도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1: 그럼요.
0: 네. 아, 나 vs 주님. 뭐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늘 이 싸움을 또 싸워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찬양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큐레이터 단상 들어보시죠.

은퇴를 앞둔 목사님께 지나온 내 삶이 나의 신앙이 내일의 나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왔다고 해서 내일도 신앙생활을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섭시다. 내일도 그 다음날도 말씀

0: 네, 위클리시 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조찬미 이 집에 수록된 내일을 위한 기도라는 곡이었습니다.
0: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미 자매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1: 네.
0: 왜 이렇게 또 이 곡이 좋을까 생각해봤더니 또 우리 프로듀서님이
1: 맞아요. 네, 제가 만든 곡이고 사실 이 곡은 제 인생의 마지막 앨범의 마지막 트랙에 넣고 싶었던 곡이었어요.
0: 와, 의미 있는 곡이네요.
1: 네. 와. 저의 좌우명 같은 곡이라고 할까?
0: 와.

0: 네, 첫 번째 나 vs 주님이었는데 이건 네. 나에 대한 곡이거든요.
1: 네네.
0: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고 왔다고 했더라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무너졌고 또 나이 드시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참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참 신앙

0: 거 타고 배웠으면 한동안 뭘 안 해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전거 타면 또 타잖아요.
1: 네.
0: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넘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구나. 그래서 저도 이 가사 쓰면서 진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라는 좀 마음으로 썼던 곡이에요.
1: 네. 와, 신앙에는 굴욕 같은 게 없다라는 게 정말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수백 번을 넘어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내가 뭐 학생회장 출신이야, 내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팀을 했어, 뭐 이런 타이틀들은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아무 의미가 없구나,
0: 네,
1: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하루 살아보고,
1: 네, 네,
0: 또 내가 뱉은 말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삶으로 고백하고, 이런 게 하루하루 이어져서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우리 또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면,
0: 네,
1: 약 한 일주일치 은혜 충전해서 오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때는 못할 게 없죠.
1: 네. 네. 내가 마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네.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0: 맞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들면 그 시간도 더 짧아졌어요.
1: 그래요. 철야를 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잘 할게요, 잘 살게요 라고 다짐했는데 어느덧 하루를 보내며 아 앞차에게 짜증을 내는 내 모습을 보고 아 상사에게 눈으로 욕하는 내 모습을 보고
0: 아무것도 아닌 일이 무너지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참 그럴 때 허무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고백이 어떤 마음이셨을지 저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되기를, 나 다짐했던 그때 그 마음처럼 늘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해, 내일 또 주 앞에 서 있길 기도해. 이 찬양의 가사, 찬미자매의 담담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찬양을 듣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 내일도 또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위클리 CCM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첫 곡은 내일을 위한 기도, 평화님이 프로듀싱 하시고 우리 조찬미 자매가 부른 곡이었고요. 나 vs 주님이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이 두 곡 중에서 나 해석한 곡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우리말로는 CCM, 영어로는 소문자로 CCM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찬양 큐레이터 단상 듣고 만나볼게요.
0: 판단하지 않는 위로자,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풍랑에도 든든한 등대, 따뜻한 품이 넉넉한 날개,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 노래하는 이가 주님을 부르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0: 네, 위클리시 CM 오늘의 두 번째 찬양도 익숙한 목소리, 반가운 목소리인데요. 어떤 곡이죠?
1: 네, 이상현님의 주님은 나에게라는 곡이었습니다.
0: 네, 이상현님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만나봤었죠?
1: 네.
0: 공연이에요.
1: 네, 저희가 함께한다라는 찬양을 제가 소개하기도 했고
0: 맞아요.
1: 또 올해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곡을 통해서 또 좋은 곡들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0: 네.
1: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 노래였어요.
0: 어떤 가사가 너무 좋았나요?
1: 네, 오늘 크레도 단상으로 소개했던 이 모든 주님을 부르는 말인데 판단하지 않는 위로자 너무 좋잖아요.
0: 아, 네.
1: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지만 나의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데 머뭇거림이 없대요. 그리고 등을 보이지 않는데요. 풍랑에도 든든하고 따뜻한 품이 넉넉하고 나의 사방을 두르는 군대라고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얼마나 또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고 경험하게 됐으면 더 이런 좋은 가사들 썼을까 생각하면서 아 저희가 아까는 나였고
0: 네.
1: 지금은 주님이잖아요.
0: 주님이시네요.
1: 주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간증을 통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오늘 하루가 너무 고단했고 힘들었더라도 정말 나에게 있는 이 주님은 결코 작지 않으시니까
0: 아, 네. 네.
1: 이 주님 붙들고 또 어떤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또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0: 네.
1: 선곡해 왔습니다.
0: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은 나의

0: 내게 어떤 분이실까라는 질문은 사실 뭐 누구나 몇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상투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이런
1: 그렇죠.
0: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뭐 그때마다 뭐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내 등대가 되시는 분, 뭐 이런 표현들이 참 각자의 삶의 고백으로 등장하곤 하는데, 아, 저는 오늘 이 가사, 아까 평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표현한 이 표현이요, 삶에서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절하게 깨닫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가사였겠구나. 이게 그냥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삶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신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단하지 않는 위로자. 위로하면서도 판단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그건 네가 잘못했는데.
0: 그래, 이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할수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침묵이 두렵지 않은 친구. 아, 이건 무슨 뜻일까? 아.
1: 우리가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서울 때도
0: 아,
1: 있잖아요.
0: 그럴 때가 있겠군요.
1: 네.
0: 예.
1: 근데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는 아무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셔도 이미 주님 그분 자체로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0: 그럴
1: 같아요.
0: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우리가 친구랑 함께 있을 때 괜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1: 무슨
0: 얘 지금
1: 생각하나?
0: 얘 무슨 생각하지?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나? 나한테 화난 거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아, 머뭇거리지 않는 인도자, 아,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랑, 이런 고백들이, 야, 정말 삶에서 깨닫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랑 너무 달라요.
0: 왜요?
1: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래전에
0: 예.
1: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이를 자녀가 어렸을 때
0: 네.
1: 교회에서 그 30, 40대 형제님들과 아저씨들과 함께 남자의 결단이라는 책을 보면서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그 책에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말이 있었어요.
0: 무슨 말인가요?
1: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자녀에게 은혜롭지 않으면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빠를 통해서 비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 정말 너무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을 나는 소개하는 거 아닌가 아이들한테?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인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또
0: 네.
1: 그렇게 또꼭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하나님을 참 드러내는 뭐 그런 향기이고 싶은데 아, 좀 너무 좋으면서도 나랑은 참 다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이렇게 연약한 나마저도, 아름답지 않을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를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긴 하루의 끝에서 헤아리는 그 사랑, 나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셨네. 걸음마다 새겨진 아버지 은혜가 평안한 밤으로 날 쉬게 하시네. 고백한 상현님의, 이상현님의 주님은 나에게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오늘 이 저녁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묵상 가운데 주님과 은혜로운 하루의 마무리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위클리 CCM 오늘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어떠셨습니까?
1: 아,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런다는 얘기 계속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또한 번, 아, 그래. 내가 다 만나지 못했지만,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과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기억하고 찬양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0: 네. 오늘 나 vs 주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완패한 것 같아요.
1: 그죠. 오늘 완패죠.
0: 아,
1: 오늘은. 네.
0: 네. 뭐 오늘이 아니라 그냥
1: 그쵸.
0: 우리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1: 그쵸. 수요일마다 완패예요.
0: 수요일마다를 넘어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1: 네.
0: 주님, 주님 그런 분이신데

0: 이런 나까지 사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바짝 엎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클리 CCM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두곡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우리말로 CCM, 영어로는 CCM 보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찬양 큐레이터 히스킹덤 뮤직 대표 연평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 푸드 박평의 인생 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 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살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하세요.

5월 20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준비했어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신청해 주신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하나님이라 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 마음, 그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지는 목요일. 나의 플레이리스트. 생각해두셨다가 미리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방송 끝나기 전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먼저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끝곡 함께하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에게 션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우리 삶이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길이란 뭘 뜻하는 걸까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친 불같은 외침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십시오.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신부산 교회 조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에 우리의 죄와 불법을 그냥 덮고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은 그 아들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요,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한 그 고통의 무게가 바로 내 죄의 무게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죄가 다른 형제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나 때문에 고통당한 피해자의 고통에 둔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고통에 아파해 주는 것, 이게 주님의 용서받은 자의 너무 당연한 태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도 그가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용서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매일 주께 사죄의 기도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시작 때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주일마다 뭐 비전의 기도, 사명의 기도 이런 거 안 하고 계속 주일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한 번 용서했으면 다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다고 매주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의아해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일마다도 아니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요? 얻을 것이고 아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고 영생 얻은 우리 결코 사탄이 정죄할 수 없어요. 내 의가 아니라 주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고발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은 단번의 사건입니다. 소위 중생은 단번의 사건이시지만 매일 죄를 씻고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 안 씻기면 나랑 상관없다.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아니고 온몸도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손발에 먼지를 씻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자녀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또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매일매일 손 씻는, 발 씻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사죄의 기도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 죄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할까요?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요, 다 억울해요. 진짜 나쁜 놈은 다 밖에 있다 이러고, 난 진짜 잘못 별로 안 했는데 10년을 때리고 쟤는 엄청나게 나버렸는데 3년 받고 이러면서 다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려도 금방 고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멀쩡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암세포가 점점 자라고 있다가 통증을 느낄 때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통증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병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나병은 신경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요. 자기 살이 썩어도 상처가 나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프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걷다가 다리가 삐걱하면 통증을 느끼니까 아프니까 조심하고 고치는데 안 아프니까 그냥 계속 있다가 뼈가 부러져 튀어나와도 안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빠져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 죽어가는 게 나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병을 죄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죄로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도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그래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또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나는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번도 안 했다. 선거철 되면 그런 소리들 많이들 해요. 나는 양심에 끓인 일을 한 적이 없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인 거 아시죠? 썩은 양심, 마비된 양심의 기준으로는 부끄러움이 없겠죠. 당연히 부끄러움이 없죠. 썩은 양심이니까. 나는 평생에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자기 기준에는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남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양심의 기준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 동료 죄인을 기준으로 삼고 저 죄인보다는 나는 괜찮아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에는 큰 범죄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날개가 여섯 개인데 두 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로 가려요. 천사들도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어서 그리고 둘로는 날아다니고 그 천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소리와 함께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성전에 충만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사야의 반응이 뭡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사야의 반응이 뭡니까? 같이 할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말씀하지 않아도 그 거룩함 앞에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력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리고 고기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전문가인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게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다른 배의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두 배의 채움의 장기가 될 정도가 됐어요.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야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가진 분이다 이걸 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예수님 동업합시다 사업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지적한 것도 위협을 간 것도 아닌데 그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모릅니다. 알아도 그냥 약한 줄 알면서 강한 척합니다. 착한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지 않죠. 무시하려고 애를 써요. 어깨에 힘을 자꾸 주는 거죠. 이 정도면 큰 과오 없이 산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위합니다. 저 나쁜 놈들도 많은데 이 정도면. 하지만 내면에 열등감이 가득하고 불안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자꾸 뭔가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부족함이 없는 듯 보이려고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잘난 척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감춥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못 살고 자꾸 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감추어야 되잖아요. 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만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면 불쾌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막 납니다. 화를 잘 내시는 분.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뭐가 죄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과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 sin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번역들 특별히 헬라어 단어를 직역해가지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오펠레타스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들을 오펠레마 우리의 빚들을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에서는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호바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이 호바는 경제적인 빚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도덕적인 죄도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기자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복음서를 쓰면서 이것을 아람어로 듣고 헬라어로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람어의 호바의 뉘앙스를 살리려고 헬라어 단어 가운데 비지에 해당하는 오펠레마, 오펠레타스 이 단어를 선택했지만 한글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들은 이것을 돈 문제로 빚진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책임으로 이해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냥 죄라고 번역한 거예요. 죄지은 자, 죄. 그리고 신학적으로 죄는 실제로 하나님께 갚아야 될 영적인 부채이기에 빚이 바로 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기도문이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들 할 때는 똑같이 빚진 자들 오펠론티를 썼어요. 를 용서하오니, 그 다음에 우리 죄들도 사해 주십시오 할 때 요 죄 때는 하마르티아스, 진짜 죄를 가리키는 단어를 써서 한 번은 빚진 자, 한 번은 죄, 이렇게 번역해서 이해를 돕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정리해보면 죄는 하나님께 진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걸 돈을 갚는 빚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의무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행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마땅한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나 덜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 덜 하는 것은 덜 순종, 불순종 아니면 덜 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대충 사랑했다, 형제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줘라 했는데 안 주고 지나갔다, 이게 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 간음이다 했는데 형제에게 화를 내고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이건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예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자식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 아버지에게 용돈 덜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면 제일 나쁜 거잖아요. 무시하니까 찾아뵙지도 않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게 가장 나쁜 불효잖아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이거 무시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죠. 죄인 겁니다. 불순종, 무시하는 겁니다. 도둑질이 죄인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살인이 죄인인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욕하고 화를 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사실 죄인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아담 이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이고요, 우리 일상이 죄에 파묻혀 사는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 이 말은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전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 무능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요,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85편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뭘 즐거워하신다고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은 어디 있으리까? 뭐라고 하죠? 같이 합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심판하고 벌하려고 안달 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 사하시려고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오늘 이 아침에도요,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돌아가실 때 주는 거예요. 근데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두 배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줘야 되잖아요. 갑자기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재산의 3분의 1을 뚝 떼면 그 가정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모든 걸 3분의 2로 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네에 다 표가 나는 겁니다. 소문이 나겠죠.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 그 녀석이 정말 나쁜 놈이야, 재산 달라고 해서 집 나갔대. 이것은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 과의 관계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동네에서 완전히 창피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소문나면 집에 쫓겨날 아이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죠. 줬더니 나가자 얼마 안 돼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결국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내가 아들 자격도 없는 놈이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달라 하면 예정을 생각해서 일꾼으로라도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돌아갈 때 2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 보고 처근히 여겨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집에 오는 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버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멀리서도 봤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매일매일 같이 나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 멀리서 그냥 흔들적거리고 오는데도 아들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근데 달려갔다는 것은 당시 옷이 우리처럼 바지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긴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른이 채통도 없이 맨살을 드러내고 옷을 들고 뛰는 것은 온 동네가 보는 창피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채통 없이 달려가 맞아주십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21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 너는 아들 아니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자식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지 왜 그렇게 돈을 빨리 다 까먹었는지 이런 거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곁에 있던 큰아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살렘을 축을 낸 이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야단이라 좀 쳐야죠 하고 항의를 하잖아요. 잔치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 아들 환영잔치 내가 왜 들어갑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뭐가? 아버지의 용서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절구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과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0: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다 잊으시고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얼싸 안아주시고 즐거워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를 믿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돌아오면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아버지는 돌아온 자녀가 일상의 삶에서 또 실수해도 돌이키면 또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잘 살았을까? 아마 뭐 한두 달은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러고 살았겠지만 이게 또 몇 달 지나가면 또 티격태격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떤 놈인데 내가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그리고 빨리빨리 더 빨리 돌이키고 아마 집 나가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숙해질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삼자가 볼 때는 많이 자라있는 거로 또 진짜 많이 자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어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는 점점 더 죄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범죄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또 나아갑니다. 옛날처럼 뻔뻔스러운 것이 좀 사라집니다. 미안해 할 줄 압니다.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수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전에는 엄청난 죄를 지어야만 되는데 이제는 아주 작은 죄도 죄로 여겨져서 주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용서를 구하면 또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그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저희들이 또 잘못하는 허물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 받은 자는 회개할 줄 알고 용서 받은 자는 용서를 구할 줄도 알고 용서 받은 자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위대함은요 그들이 얼마나 온전했느냐 이게 아니라 범죄한 후에 얼마나 신속하게 주님께 돌아왔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위신을 지켜보려고 제사권을 침범하고 전쟁에 이겼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고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점점 더 악해졌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자기의 세속적인 왕권 지키려다가. 다윗은 어떻습니까? 초기는 잘 나가다가 왕이 된 이후에 게을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부하의 아내를 손댔습니다. 간통을 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했습니다. 교살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이 부하의 아내를 손대고 그거 덮으려고 또 그 사람 죽이고 이게 들통나면 대통령 하겠어요? 지금 기준에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누가 더 끔찍한 죄를 지었느냐? 사울이냐 다윗이냐? 다윗도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기 바빴어요. 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랬다. 근데 다윗은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처럼 사울처럼 우리 모두는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판권보다 사죄권, 사면권 사용하시기를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매일매일 사유함의 은총을 경험하며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나도 남을 용서하며 용서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항로에 위치한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57-7400번 신부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성경에 대한 갈망, 곧 하나님의 갈급함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성경에 대한 갈망, 곧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깊은 목마름입니다. 이 갈망은 단순한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찾는 영혼의 절박한 외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요, 어두운 마음을 깨우는 진리의 소리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뜻에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말씀 앞에 머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여정이 됩니다. 오늘 첫 곡, 필립앱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리톤 우주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지표이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한 부분, 성경을 통해 날마다 채워가고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크록스의 찬양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공이밥 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자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마음껏 기뻐할 수 있지요.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에서 찾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사람들은 감출 수 없는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희망을 노래합니다. 지하 깊숙한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신라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 1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 시간 찬양이 넘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함께 나눈 시편 11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는 성전에서 수종들던 레위인 또는 제사장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이 시간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593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이어트 한다는 고3 딸에게 늦게까지 왜 이렇게 먹냐고 했다가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좀 전에 중1 딸의 툭 내뱉는 말에 상처받고 들어와 빨래 정리하고 극동방송 들으며 치유 중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고요. 또 지금 방송 듣는 모든 가정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엄마와 딸 사이에 실갱이가 또 벌어지는데 또 방송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이 뜻대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6593번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딸은 오늘이 또 16번째 생일인데 우리 딸처럼 생일 맞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른들 있으시면 이곳에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또 기도 제목 다양한 찬양 신청곡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또 제가 선곡한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곡의 찬송 들으셨어요. 김경현의 이 몸의 소망 무엔인가,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준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커스의 나는 오늘도 가네. 그리고 찬송가 들으셨는데요. 소영의 참 아름다워라 듣고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나는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 찬송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한단다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찬양 부흥회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힘을 얻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세요.

어떤 순간에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함께 들은 찬송들, 에이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B2E의 웬 말인가 날 위하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찬양하다가 오늘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절망은 없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한 최규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1968년 5월에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한국민간의료보험의 효시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사회운동가였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바람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의 그를 본 사람들은 피했고 수십 번의 많은 수술과 아내의 죽음 등 절망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그는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바뀌었는데요. 간질환자를 위한 장미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버트회를 설립하고 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창립이사, 대안학교인 두밀리 자연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매년 소록도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환경운동, 장애인 인권운동에도 앞장서는 등 한평생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감사와 긍정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진 인생이 견고한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감사와 긍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 우연한 일이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되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런 모습과 기억이 있어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막힘없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회복은 인간의 심리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털고 오히려 진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시편을 통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둘람굴은 사실상 다윗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한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그러한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이 가족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협 속에 있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의 통치 아래 환난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다윗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원래 어느 집단이든 지도자나 통치자가 올바른 모습을 갖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자, 원통한 자가 많아지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모인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에게는 뜻하지 않습니다.

하는 큰 짐이었지만 이는 하나님이 그의 다음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 속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피신해온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무리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집단의 우두머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개뿐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행복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높아지려 애쓰기보다 낮아지는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Matt Lardman의 곡으로 만 가지 이유, 10,000 reason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세어보며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아, 마음을 낮출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될 겁니다.

아주 멋진 곡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브랜튼 헬스의 곡으로 Give Me Your Eyes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어서 트와일러 페리스의 곡으로 You Are My God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고백한 곡입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아카펠라 프레이즈의 곡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Pure in Heart, 그리고 이어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Wonderful Peace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캔디 크리스마스의 곡으로 찬송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원더풀 피스를 보내드렸고요. 그 전 곡은 아카펠라 프레이즈의 곡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퓨어린 하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겸손으로 채워진 하루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합니다. 미리엄 웹스터의 곡으로 피스를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상실과 치유, 자기 발견을 주제로 담고 있는 곡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무거움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오늘의 밤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찬양 가운데 오늘 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언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들려드렸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하루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이고 지고 왔던 짐들을 이 밤 찬양 가운데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수종과 조여진의 찬양, 그리고 조수아의 찬양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짐이 무거우냐.

0: Evening Base.
1: 자,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수종과 조여진이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두 곡의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5533님 신청해 주셨고요. 4918번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책 들려주세요 라고

네, 5533님 신청하신 주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4918번님께서 신청하신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은 소프라노 하은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곡은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준비했는데요.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사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속도와는 다릅니다. 오늘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그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뤄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이뤄가심을 인정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오영은의 매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원하는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조바심도 나고 지금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하나씩 이루어가시고 결국 그분의 때에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앞당기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들을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Ray Bortz의 Thank You, Andrew Crouch의 Let the Church Say Amen, Norman Hutchins의 Immanuel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스틸 프레이즈의 다 드리리, 김민정의 여호와 이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라면 봉지에 적혀있는 그 레시피 그리고 시간 그대로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물의 양이라든가 끓이는 순서, 시간까지 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맛이 나온다고 하죠. 뭐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조절도 필요하고 뜸 들이는 시간도 꼭 지나야 제대로 뜬 밥이 나옵니다. 그걸 무시하고 서두르면 결국에는 진밥 아니면 너무나 된 밥을 먹게 되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빨리 결론을 내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과 과정이 지나야만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실 때도 그런 것 아닐까.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알맞은 순서와 시간 안에서 그분이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Still, Planet Shakers의 Beautiful Savior, Matt Redman의 The Heart of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응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메시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순종의 저자인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쳤을 때 일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교회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목사님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자 청년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으신 것처럼 저도 교회의 잘못을 드러내도록 예언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보기에 청년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괜한 트집을 잡아 교회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사인 목사님을 굳이 찾아와 다니는 교회의 욕을 하는 것도 그런 행동의 일환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짧은 기도로 주님께 지혜를 구한 목사님은요, 청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제님의 책망이 다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자신의 행동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깊이 회개했습니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진실한 교제를 하고요. 서로에게 덕이 되는 본을 보이는 것이 크리스천의 기본이겠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과 사랑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을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형제 안에 있는 티끌을 자꾸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고 또 교만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룰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응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빙산의 일각, 아주 작은 부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마음 결심하신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마음 나눠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고요. 별그대에서 들으시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초롬의 찬양이었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참 좋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어릴 적 주일 성경 학교가 생각나는 그런 찬송입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희망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프랑스의 작가 콜레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다 해도 희망은 언제라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다는 의미죠. 세상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공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 또 돈을 지불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참된 희망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희망,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명식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위에 동행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앵크리스토 워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팅의 참 아름다워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스모킹 너플의 Where Would I B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 들려드릴게요.
1: 둘, 셋.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이미 그랜트의 Could You Yes 의지함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AJ 워십의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남한 남조선의 정식 국명은 대한민국입니다. 또 북한이라고 부르는 북조선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우리를 남한, 남조선이라고 부르더니 어느 때부턴가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주장된 불과 2년 반 전부터입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적대적인 나라이다. 서로 다른 상관없는 나라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통일 사상 교육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뉜 듯하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북한 땅을 위해,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더 긍휼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한이 앞으로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셨지요. 남북이 특히 북한에서 단절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한민족 하나라는 것,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됨을 외 기도해 주시고 외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 귀한 마음 같이 품어주시고 이 한밤중에 깨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북한 땅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시고 또 궁금해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해보시고 더불어서 자유함의 세계를 동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AM 1188kHz

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잔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에서 온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8: 여러분,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 교회 재건인데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관심도 시들해진 듯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교회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단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까요? 오늘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꿈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은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4: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게 달력에도 항상 보면 그 신의주 교회가 나와 있거든요. 네, 주보 자체가 신의주 교회래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의주 교회예요 하니까 신의주 교회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그린 건데요 하니까 원래 있었던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하는데 네. 늘 보면서 아 진짜 옛날에 제가 북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교회가 생각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0: 지금도 이제 주보에 항상 그려져 나오는 네.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 네, 그래서 들어보셨고 또 다른 분들은요?
9: 저는 사실 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경험은 되게 드문 것 같은데 네. 대신 평양대붕 같은 예전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5: 맞아요. 그 해방 당시에 한반도에 약 2,8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개신교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이 갈라지고 나서만 해도 그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었대요.
0: 맞아요.
5: 그런데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그 김씨 일가가 신격화되면서 이제 좀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0: 맞아요. 크리스천들이 추방되고
5: 맞아요.
0: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졌는데 해방 이전에는 우리 남쪽보다는 북쪽의 교회가 훨씬 많았고
5: 맞아요.
0: 성도들도 훨씬 많았으니까 어쨌든 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깊은 교회들 가운데 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5: 많죠.
0: 중심이 된 교회들이 네. 많습니다.
5: 많죠.
0: 그래서 당연히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 교회 재건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래서 각 교회들의 한 교회씩 매칭해가지고 통일 이후에는 이 교회는 북한의 어느 교회를 재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미리 재건 건축 헌금을 모으고
5: 마니또처럼 매칭해주는 거예요?
0: 맞아요.
5: 우와, 너무 좋다.
0: 그렇게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4: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0: 맞아요.
4: 네.
3: 그래서 신의주
4: 네, 신의주 교회가 이게 주보에 항상 나오는 그림에 재건된 교회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

0: 그때까지 지금 그 헌금이 쌓인 돈이 엄청나다고 그 재건, 북한 재건 교회를 위해서 쌓인 돈이 네, 그래 많이 들었어요.
1: 그렇구나.
2: 아니 근데 북한 교회 재건 백서를 읽어봤었어요. 네. 그 재건 백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매칭해서 분단 전에 있었던 교회를 다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감사하다. 근데 동시에 약간 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북한 교회 재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왜냐하면
2: 북한 교회는 지금 만약에 김정은 정권의 탄압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미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억압 때문에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건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1: 네,
2: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막 들어가서 막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듯한 부담감을 갖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3: 남한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2: 이미 북한에 준비된 성도들이 분단되기 전부터 그렇다기 성도들도 있고
1: 맞아.
2: 외부에서 만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3: 맞습니다.
2: 그런 분들이 막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딱 그 제재가 거치는 순간 그분들이 막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먼저 하고 차라리 극동방송이 먼저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더 흘려보내고 그분들이 주도로 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0: 좋은 생각이에요.
1: 진짜 좋은 생각.
2: 뭔가 아니,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우는 것 같아서
1: 아니에요.
0: 네. 너무 좋은
3: 새로운 또 시각과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진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끔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교단체들마다 추산은 다르지만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뭐 4, 50만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지금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루토기 성도들 또 중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도된 성도들 저희 극동방송처럼 방송 선교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맞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한국교회의 참 중요한 일이다.
1: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남한에서도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 수 없는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사역을 하러 가서 수련회를 열어주고 또 악기를 가르쳐줘서 찬양팀을 꾸려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1: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러고 예배가 골목마다 막 찬송이 나오고 너무 설레가지고
4: 철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남한 사람들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 왠지 사람들은 다 평양에 몰려있을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듣는 것도 평양 중심의 얘기다 보니 다 평양으로 갈 것 같아요.
3: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0: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평양이 좀 많이 고립되고 좀 세뇌를 많이 받고 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평양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또
3: 오히려 이제 그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0: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평양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4: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계신 곳이 평양이 아니라 국경 근처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분들이 이제 되고 일어나시기 시작한다면 평양보다는 지방 중심이지 않을까.
3: 맞아요. 이제 뭐 북한 전역에 각지에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선교단체의 보고들도 있지만 또 중국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도 훈련받고 다시 파송돼서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했고 또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중국 국경 지역으로 뭐 온성이나 이런 곳으로 추방을 많이 당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지라든지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신앙인의 집안이 계속 거기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0: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교회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모두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면 그게 교회 재건이지 딴 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3: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
0: 서로가 각자가 받은 사랑을

0: 나눠주고 동네에서 전파하고 하다 보면 그게 다 천천히 이게 복음이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요즘 사복음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북한에 갔을 때 북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2: 맞아요.
1: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건물이 세워지기보다는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2: 맞아요.
1: 모임 중심으로 먼저 좀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3: 사실 보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탈북민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 맞아요.
3: 그냥 마음을 쉽게 안 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첫 단추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전도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4: 맞아요.
3: 왜냐면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북한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지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오늘 한국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4: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전도해본 경험. 이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노력해본 경험이 사실 통일 이후에 정말 큰 경험이 될 거거든요.
3: 그리고 꼭 탈북민이 아니어도 우리 지방이나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봐야 북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을까.
1: 감되네요.
4: 맞아요.
1: 제가 방금 철수님 말씀하신 그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4: 직접 전도를.
1: 북에서 온 언니를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나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안타까운데 북한에서 하도 맨날 세뇌 당했던 내용이랑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해서 어느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PTSD처럼 분명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그럼에도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 내지는 좀 열린 마음의 시초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3: 그래서 저희가 그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몇 번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똑같은 반응이세요. 근데
1: 그래요?
3: 그때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체사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걸 가진 능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주체사상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조금 넘었다.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났다. 뭐가 뭘 따라한 거냐. 그랬을 때 오히려
4: 야, 되게 논리적으로
2: 오리지널 대박이다.
3: 왜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
4: 누가 원조냐.
3: 그러면 북한 주민이 아 이게 따라한 게 맞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체제가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뀌는 게 북한 주민은 이미 그 킹덤 시스템에 훈련이 딱 돼 있어요. 그 긴밀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거든요.
0: 근데 그게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그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걸 보면 조만간 그게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게 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랬으면 좋겠다.
5: 저도 교단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교단별로 북한의 교회 재건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복음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 경쟁하지 않고
4: 뭐 이제 그 선교하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래서 극동방송은 AM 방송이 한 달에 뭐 전기료만 수천만 원이 들어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오늘도 70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각 교단에서 지금 뭐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각 교단별 북한 선교부에서 어떻게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 재건하고 선교를 할까 논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탈북민에게서라도 탈북민 먼저 선교하는 어떤 경험 네. 그리고 전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0: 극도를 계속해서 심으셔야 돼요. 네. 각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저희 극동방주가 계속해서 복음 통일과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어요. 예, 각 교회에서 서로 좀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 철수,
3: 사랑이,
1: 찬송이,
3: 보라였습니다. 너와 나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전격 보류하고 외교 협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의 백악관이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규모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 사막에 비밀 전진기지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중동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에볼라 확산에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르완다가 국경을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직접 옮기며 산업현장 활용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식 디저트 열풍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쌀값 통제 강화로 장마당 혼란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의 80%를 국가에 상납하면서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11뉴스 보도입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전격 보류하고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예정됐던 공격을 중단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합의가 무산될 경우 즉각 대규모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군의 준비태세는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군사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중간선거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확전을 통해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군사행동은 오히려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방문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시간을 벌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미국이 쉽게 확전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매년 우리 돈 약 2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축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할 여러 경제 사안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생산시설에 대한 수입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 일부 지역의 가금류 수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이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농가와 제조업계에 도움이 되는 경제 성과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첨단 반도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현재 이란 문제 등 중동 정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정면 충돌은 일단 관리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백악관 설명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24년부터 이란과 인접한 이라크 영토 내부에 비밀 전진기지를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말부터 이라크 서부 알루카이브 사막 인근에 공중지원과 급유, 의료 기능 등을 갖춘 군사기지를 구축했고 이를 활용해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핵심 지역에 대한 장거리 공습 작전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기지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약 7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란까지의 비행거리를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지의 존재는 지난 3월 한 베두인족 양측위가 사막 한복판에서 활주로와 군시설, 헬기 등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양측위는 이라크군에 신고한 뒤 귀가하다 공습을 받아 숨졌고 이후 현장 수색에 나선 이라크군 병력도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군은 처음에는 미군 시설로 판단했지만 미군 측이 자신들의 기지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뒤늦게 이스라엘 관련 시설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이라크가 사실상 자국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일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에볼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최소 88명, 증상 사례는 300건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인접국인 루완다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연결된 주요 국경도로를 무기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WHO는 국경 폐쇄가 과학적 근거보다는 공포에 기반한 조치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O는 공식 통로가 막히면 오히려 비공식 국경 이동이 늘어나 감시가 어려워지고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볼라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출혈 증상을 동반하며 치사율은 약 50%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에 확산 중인 바이러스는 희귀 변종인 분디부교 계통으로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WHO는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으며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물류 운반 능력을 공개하며 산업 현장 활용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23kg 무게의 소형 냉장고를 직접 들어 옮기고 상체를 회전해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동작까지 수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시연이 단순 연구실 테스트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동과 조작 능력을 동시에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게 중심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를 안정적으로 들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신 제어 기술과 센서 기반 균형 유지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가 시뮬레이션 기반 강화 학습을 통해 작업을 익혔다고 밝혔으며 실제 환경에서는 최대 45kg 수준의 냉장고 운반에도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 AI 로보틱스를 산업 현장과 일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경쟁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식 디저트가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K-디저트, 한국의 간식 열풍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국식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요아정 매장에는 현지인들이 긴 줄을 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지 소비자들은 K-POP 아이돌이 추천한 메뉴 조합을 따라 주문하거나 SNS를 통해 한국 유행 디저트를 접하고 매장을 찾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요아정은 지난해 일본 진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본 내 매장을 15개까지 늘렸고 또 다른 한국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요거트 퍼플 역시 일본 진출 3개월 만에 7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식 계란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도 일본 내 점포 확대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식 베이커리 브랜드들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미국에서 29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고 드레주르 역시 200개 수준까지 매장을 늘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외식 브랜드 가운데 제과, 디저트, 커피 업종 비중은 30%를 넘어섰고 특히 제과점 업종은 치킨 브랜드 다음으로 많은 해외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음식들이 단순히 음식을 넘어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소비 흐름과 결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는 SNS에서 화제가 된 한국식 디저트를 직접 먹어보는 것이 하나의 문화 소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급등하는 장마당 쌀값을 잡기 위해 전국적인 가격 통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시장 혼란과 주민 불안만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장마당 식량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고 안전원들과 상업 부문 일꾼들이 시장 단속에 나섰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실제 북한 시장의 쌀값은 지난달 3만 원 선을 돌파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신의주 시장에서는 쌀 1kg 가격이 3만 2천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단속을 피해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몰래 거래하면서 오히려 쌀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안전원들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억지로 묶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더 굶게 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 일대 어민들이 어획철에도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 어선들은 최근 오징어와 낙지 조업에 나서고 있지만 잡은 어획물의 80%를 국가에 상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가에 등록된 선박은 국가 계획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방침 아래 개인 어선들의 어획물을 대거 국가 계획분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는 어획철 수산물을 장마당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을 국가에 넘겨야 해 실제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낙지나 오징어는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사업소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져가 손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주와 선원들 사이 갈등도 늘고 있으며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부업 형태의 어업 활동도 감소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황해도, 함경남도에는 30에서 80mm, 특히 황해도와 함경남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경남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5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양덕은 오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4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22도, 평양 21도, 양덕 15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성과 강계에서는 비 소식 대신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5도, 자성과 강계 13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4도, 자성 21도, 강계 2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이 맑겠지만 개성과 사리원 신계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신계 모두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0도, 신계 18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북청과 희산에서는 비 소식 없이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이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북청 14도, 희산 11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희산 18도, 북청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비 소식보다 흐린 날씨와 구름이 몰려오겠는데요. 성진에서만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3도, 웅기 12도, 청진 11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8도, 웅기 16도, 청진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로 시작되지만 비와 바람으로 인해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2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입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를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도미누스의 천보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용호는 햇빛빛이니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10계명 다 알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섯 번째서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류라고 그러죠.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등이 있지 않아요? 모든 법칙이 제1은 효라고 그랬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자녀가 위대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위대한 어머니가 되세요. 좋은 교훈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양반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의 효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당신 아들이 더 효도인가 우리 아들이 더 효도인가 갑을이 내기를 했어. 첫 번째 갑이 자기 큰아들을 불러서 소를 끌고 지붕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위로 올라가요? 그거 못해갔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얼른 집에 갔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저 소를 끌고 지붕위로 올라가라. 큰아들도 소가 어떻게 지붕위로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갖다 놔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 소를 끌고 이래야 이래야 이래야 이래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시합 중에서 갑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신용이라도 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어명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지승 씨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해산에서 온 이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각각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나를 구원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에베네슬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닷가의 동대와 같이 나의 인생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1: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만물의 창조자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이선희 자매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합니다.

극동방송 아뮤 앨범 가운데 테너 노영환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양했고요.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그리고 속히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이렇게 힘차게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빛과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령을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삼가 준행하게 할 것이니.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였고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자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하여 한 가지 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의 동침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적진 깊숙이 밀어넣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도 죽었고 이제 밧세바를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짧게 보면 10개월 그 이상으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은 평이한 현실을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행하는 것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한 성읍에 부한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한자는 양과 소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였고 자기 자식처럼 길러 키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보통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는데 부자는 자기의 것을 아껴서 가난한 자에게서 자

음식처럼 기르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듣고는 분노하여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대해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그리고 선악 간의 보편적인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인 양심이 있습니다. 보통 나단 선지자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윗은 아, 이 사람이 나를 빗대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충분히 알만한데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그 어떠한 자책이나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그 죄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꾸중과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냈고 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내게 다 주었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였다고 한다면 모자라지 않게 내가 이것저것을 더 채워줄 수 있었는데 너는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결국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다윗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울과 여로보암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왜 왕은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를 보면 사울의 뒤를 그대로 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로보암도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려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왕의 아버지가 가혹하고 혹독하게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는데 이제 왕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잘 다스려 달라 좋은 왕이 되어 달라는 청원을 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 말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어떻게 응답해 주어야 하는가 의논합니다. 제일 먼저 의논한 사람들은 아버지와 함께 정치했던 연로한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마음에 이 조언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짊어지운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우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 말을 더 좋게 여겨서 자기의 대답을 들어온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열 지파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남유다에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내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결국은 이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넘어가게 돼요. 나를 죽이고 내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넘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염려였습니다. 이 염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꺼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실 텐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자기 방식의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델과 단두 곳에 제단을 쌓아두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먼저 버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로보암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의 남은 생애는 어떠할까?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악의 길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마다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꺼내어 놓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죄와 맞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버렸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자기의 죄가 드러난 지금, 이제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핑계거리를 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세바가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밧세바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왕인데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이나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른 점은 그 죄에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을 때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은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책망받은 후에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히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다 꺼내어 놓고 오로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회개의 자리에서 이 다윗이 유일하게 놓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끈, 그것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늘 죄 짓는 자들이 돌아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마치 돌에 각인되어 있는 글자처럼 한번 죄 가운데 들어섰을 때에 그 죄를 끊어내기가 여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죄가 주는 유혹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은 부패한 우리 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죄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도록, 자신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뒤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서 그 입에서 양새끼를 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윗이 용감했다, 용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고 있는 다윗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조차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자리에 이 다윗이 붙들고 나아간 것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부하들이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 속에서, 아니 자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울 죽이기를 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 다윗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한 그 결정과 결단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책망하실 때 말씀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죄로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쉴 틈 없이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붙들고 내 백성답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주신 약속처럼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위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취하여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거주민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살고 너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를 담으셔서 은혜다운 일들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주시는 것도 은혜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높일 때에도, 우리를 낮출 때에도, 우리를 살릴 때에도, 우리를 죽일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 은혜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서야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죄의 기름을 알아 그 길에서 뒤돌아 설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우리는 단 한 시도 주와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세상에서 너무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강건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나 없이 손에 쥐게 되는 부유함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 나 없이 강건한 것이 결국 무엇으로 맞춰지는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도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나는 주의 백성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 입술로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데 가난이 싫은데 혹시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까 기대해서

0: 그런 헛된 고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리에서도 그것을 복으로 은혜로 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지혜를 주시고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어느 자리에서든 주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며 하나님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고백하는 은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자기 죄의 길을 쫓아갔지만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죄를 다시 꺼내어 들므로써 죄를 죄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그 입에서 뱉어지는 책망에 눈을 떴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 회개의 기도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 용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 죄의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죄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여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과 진리와 거룩과 의의 자리에서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여름 더위 대신 여름철 같은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지역 역시 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취약 지역에서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9도, 여수가 18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목포가 1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이 15도, 평양과 함흥, 춘천과 강릉이 14도, 강계 13도, 해산과 청진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신의주가 24도, 대구와 부산, 여수와 제주가 23도, 대전이 22도, 평양과 광주가 21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춘천과 서울이 20도, 목포가 19도, 함흥과 해산 18도, 청진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로 시작해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아, 하나님의 은혜로에 이어서 오늘의 날씨까지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빗줄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나누어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죄를 쫓지 않고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부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하신 가족 공동체의 기본 바탕인 만큼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귀한 만남이지요. 서로 세워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또 잘했다고 하실 만한 그런 부부들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일으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 나누면서 찬송 문을 열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새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편 마귀는 온갖 잘못된 종류의 감정을 부추겨서 우리의 성품을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진 이후에도 마귀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았다고 불신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못된 감정을 유발하게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하고 선포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잘못된 감정을 믿음으로 이길 때마다 우리 안에는 신의 성품이 자라나게 될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아가서 주님을 붙드셨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성품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요동치며 변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반석에 서 있음을 알고 더욱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388장,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로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창립될 때 3천명의 성도로 창립되어갖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5천명, 수만명의 교회가 되어 온 예루살렘을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뒤덮어놓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전 2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허감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구경처럼 와서 그저 듣고 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시냇가에 심은 한 번처럼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날 강단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2시간, 3시간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 예배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도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빼놓고,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 그것도 어떨 땐 잊어버려요. 밥 먹었다 생각이 나가고 아차하고.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보니까 한 잔 식사하다가 숟가락 놓고 다시 머리를 잠깐 숙였다가 다시 일을 기도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 또, 아이고, 오늘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었네. 집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냐?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뜻하지 않게 워싱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삶을 하고 교회를 떠나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교회를 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와 보니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교인들이 다 뿔뿔이 터져서 남은 성도가 57명이었고 교회 은행 통장에는 14,000불밖에 재정에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2년 후에 3에이커 정도의 땅을 주셨습니다. 3,300평 정도 땅을 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주석 성도가 2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이제 한마음 돼서 5년만 동안 교회를 짓는데 정말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매일 두 차례 기도를 가졌습니다. 아침 5시에 새벽 기도, 밤 9시 겟세마네 기도, 매일 두 번씩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전 성도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되면 흩어져서 집에 와서 세수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사업장에도 갔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더하여서 하루에 3명에서 5명 리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매월 말에 다음 달 달력을 붙여놓으면 금식할 날짜에 자기 이름을 써서 넣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3명에서 5명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년 반 만에 공사비 270만 불 들여서 단돈 빚 하나 일벌 하나 짓지 아니하고 1991년 11월에 우리 주영희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목사님 참 젊으셨네요. 당시 출석도가 1,000명을 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보드 사정 주어는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진 것을 다 나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고 갖고 있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나눌 때 더 부어주실 텐데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물건은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혼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눌 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힘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시선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미혼모들, 혼자 살고 계신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정들, 한국에 지금 다문화 외국인들이 250만이 이상 와 살고 있는데 그분들,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3만 5천 탈북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세계 최고로 저출산입니다. 작년에 겨우 반전해서 0.8인데 2.0이 돼야 제자리 걸음인데 0.8이니까 큰일 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출산 장려 운동 캠페인을 벌여서 작년 통계가 2.1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3명 이상 낳기 캠페인합니다. 3명 있는 분은 4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4명 있는 분은 5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5명씩만 낳으면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또 우리나라가 저출산 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견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메뉴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경우에도 갈등과 나눔, 다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 만연한 편가르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편가르기입니다. 나와 다르면 그를 원수로 알고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동과 서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저 휴전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결과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대표되는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지키는데 목숨 바쳐 헌신한 김응락 장로님이 계십니다. 원래 평안북도 북한 의주군에서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906년 5월 6일 영록한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15살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19살 때 용촌 덕흥교회 집사님이 됩니다. 1940년 원람을 합니다. 그래서 종로일 때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면서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받은 그 축복받은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는데 다 내놓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또 고아들을 돌보는 보리론, 영락 보리론이라는 보리론을 세워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물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믿고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북에서

0: 내려온 피난민들과 함께 1945년 배단이 전도교회 설립에 참여했는데 이 교회가 영락교회가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귀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1949년 교회 건축 시작되었을 때 참 한국이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많은 물질을 헌신해서 아름다운 석조 건물을 헌당했습니다. 1950년 6월 4일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러나서 20일이 지나잖아 20일쯤 지나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서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남쪽으로 피신할 때 본인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교회는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영락교회를 점령해갖고 영락교회 안을 무기고로 삼아서 무기를 갖다 쌓아놓고 교회 사무실은 공산당 연락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학 장로님 언제 이 공산당이 물러가고 교회가 다시 예배될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맥아더 장군이 1950년 9월 달에 인천 산역 작전을 벌여서 드디어 유엔군이 진격해 들어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로 달려갔는데 아직 공산군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붙잡혔습니다. 넌 누구냐? 김은학 장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다. 여기는 왜 왔소? 기도하러 왔수다. 정신 나간 예수쟁이구만.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본부 속에 있던 중북 경찰서들 끌고 가서 그를 고문하고 수없이 때려 피투성이가 되게 만든 후에 이 반도무자 처리해버리라 그래가지고 공산군이 그를 끌고 채용하려고 무기고가 있는 영락교로 왔습니다.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김은학 장로가 부탁합니다. 내가 5분만이라도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죽으려서니까 공산군이 그래 빨리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서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 일부가 폭기에 맞아서 그저 천장이 일부가 무너져 있고 바닥은 폭격으로 파헤쳐 있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족과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눈물의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그는 그 교회 마당에서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나의 교회 나이 45살입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죽기까지 목숨 바쳐 헌신하며 사랑하는 대로 못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로 21일.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랍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진 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부부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부부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자신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때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난 두 사람이 영원히 사랑하기는 힘들지만 부단히 사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 부부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믿음의 가정 호산나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실패를 관리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도쿄대학교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실패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기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출수록 커지지만 일단 드러낸다면 성공과 창조의 단초가 됩니다. 인생의 80%는 실패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타무라 교수가 말한 실패 관리 6계명입니다. 첫째, 실패가 쌓이면 실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둘째, 주변 사람과 실패 경험을 나누라. 셋째, 실패를 절대로 감추지 말라. 넷째, 실패를 정리해 기록으로 남겨라. 다섯째, 주기적으로 과거의 실패를 떠올려라. 여섯째, 외부의 사람들과도 실패를 공유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그리고 철저히

믿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훌륭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자주 넘어진다 해도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경한 밭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실패에 무너지지 말고 항상 곁에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곁에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쓰게 하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훌륭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우리 가정 페로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배석환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날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이 고신대학교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 시사회로 진행되는 5월의 명화는 신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대서사극 최후의 만찬입니다. 영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며 스승을 판 유다와 회피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깊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세계적인 CCM 아티스트 크리스톱린이 제작에 참여하고 철저한 성경적 고증을 위해 모로코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촬영되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셨습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이 감동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진행되는 영화 최후의 만찬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과 같은 날 저녁 7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51-756-0000번이나 유료문자 서비스 샵0933, #0933으로 영화라는 문자를 적으셔서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오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좁디 좁은 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문은 너무나 좁기 때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많이 입고 걸치고 들어가기에는 힘든 문인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이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하나라도 더 경력을 그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고 이력서에 그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또 공부하고 라이센스를 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쪽 친가로는 서울 대대로 토박이지만은 저희 외가 쪽의 외할아버지께서는 이북 개성뿐입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6.25 동란 이전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월남하실 때 중간에 어디 민가에 이렇게 숨어있을 때가 많이 계셨는데 이 다락이 어디 숨어있다가 뛰어나와서 도망친데 뒤에서 인민군들이 이렇게 따발총으로 막 드륵드륵 쏘는데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멀리서 맞을까봐 도망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기로에 있어서는 살아남는 것이 가장 그런 우선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천국의 문도 그러한 것입니다. 제일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죽고 나서 과연 무엇이 남게 되는가 생각해보고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동경하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죽음 넘어서까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단순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NIV 영어성경을 보면 좁은 문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정관사 더가 이렇게 떡하니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문은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문이요 길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 있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이 하나냐고 타정교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장산에 들어가는 길도, 여러분 장산에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저같이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가봤는데 여러분 한번 꼭 가보세요. 이 장산에 들어가는 길도 대천역 코스가 있고 장산역 코스가 있고 반여동 코스가 있고 또 무슨 코스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무엇으로 가도 이 정석으로만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비유하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길을 이렇게 명확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구원의 문, 이 좁은 문은 너무나 좁아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의 눈을 미쳐 뜨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려주어도 이 글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는, 육안을 가지고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쉽게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 그 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지 크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의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고, 당시의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환영하였는데요,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눈은요, 세상의 그런 관점은요, 크고 화려한 문을 주목하지 좁은 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될 때는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였을 그런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적게 가졌을 때,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추구하다가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혹은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됐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내 앞날의 진로가 되지 않고 막힘이 있었을 때, 명예와 권력이 사라졌을 때, 또 그토록 자신하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또한 세상에 대한 그런 집착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고 좁은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구한말 2조 500년의 역사가, 그 찬란한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밀고 들어오는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계신 그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에 얼마나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개신교의 그런 역사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나라가 망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진 백성들의 눈에 드디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과 좁은 문이,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좁은 문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부하고 풍요로울 때는 육신의 눈으로는 이 좁은 문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고달픈 생 고생길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세상적인 생각과 그 식견과 머리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의 눈을 띄워주셔야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영의 눈이 뜨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 끄트머리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봉사도 하고 또 지식도 많이 갖춰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은데,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진 계략은 딱 두 개인 거예요.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 적당히 믿게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봉사하다가 귀의 일을 하다가 생기게 된 그런 상처가,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옳다구나, 그것을 자꾸 부추기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걸 감격이 생각나야 되는데 마음에 뭐 상처가 더 크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나지막히 속삭입니다. 그래, 이제 봉사 그만해. 뭐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 교인들 다 천사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별로 착하지도 않네. 뭐 믿는 일도 별것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더 따르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들어보면 상처받아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추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도 땅에 있다가 날아오려고 하면은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되듯이 비행기도 이륙하려고 한다면 이 중력을 이기고 힘차게 날아오라야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주변에 이 세상의 유혹과 힘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은 절대로 정말 날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물을 선택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바다가 우리에게 넘실넘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대충 믿지 말고 하나님을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확실히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은 아싸라게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사람이 저도 그냥 어설프게 아싸라게 지금 흉내내고 있는데, 아싸라게 믿어야 돼.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오늘 우리 찬송과 가사에도 있잖아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찬송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인데, 그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닫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되는 것으로 너무나 쉽게 그런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교회 뭐 나중에 가면 되지. 뭐 아파트나 뭐 어디 뭐 동네에게 장 쓴 것처럼 뭐 오늘만 날인가 뭐 다음 주에도 장 서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고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 가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다가 한평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교회 못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내가 뭐 이 나이대로 안 가는데 지금 가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안 나가죠. 젊을 때는 바빠서 못 나가고. 이 가정의 어르신들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아는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웃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 일들은 참 중요하고 꼭 가야 되고 영적인 일은 그렇지 못하다고 자꾸 뒷전에 미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 문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만은 그 누구도 자기 신이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골수불교 신자입니다. 제가 어머님 말씀 들어야 되니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참 효자입니까?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예 안 나가겠다라는 분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느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상담하시고 답변하시기를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고민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지옥 가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나중에 선생님만 천국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거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 정말 효자인 것 같은데 정말 효자라면 어머님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일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머님께도 이 좁은 문, 생명의 문 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이 예수님 먼저 믿겠다고 결단하시면 장차 그것이 자라고 또 자라서 부모님도 전도하게 되는 최고의 효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 가족, 내 친지에게 전도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코 흘리던 시절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믿어 지나가는 뭐 소도 믿겠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비일차일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오늘 지금 이 가정의 달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부모 공경이요 효도인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 언제 닫힐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언제 닫힙니까?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최후 심판의 날 구원의 문은 분명히 닫힐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절박감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야 나 교회는 절대 안 가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정말 강권하여서 그 절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신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이 나중에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실 줄 몰라요. 다른 분을 통해서 전도받은 다음에 그런 얘기 하실지 모르죠. 왜 나한테 전도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치유받고 회복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절박감이 있거나 그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절박감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그랬고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러 찾아왔을 때도 그랬고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때도 모두 이러한 절박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치유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돌다리 두드리듯이 천천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오늘을 놓치면 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중된 자는 복음을 늦게 받아들인 그런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방인으로 살 팔자야 생각하면서 복음 받아들이지 아니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절박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꼭 전도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과거의 청년 시절에 은혜 받았었지 20절에 20대에 은혜 받았었지 이 과거의 은혜만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진행형으로 오늘날 예비와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3부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뜨거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미룬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 즐거이 그리고 긴박감을 가지고 열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좁은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문과 길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일생의 그런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점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차 티켓 구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점과 점을 잇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통과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찬송가 집에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지런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즉 좁은 길을 가는 데는 그리 편하지 않고 치러야 될 그런 대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선포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떠났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내 안에 그런 옛사람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닫아남은 장작과 같이 그 불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잔재가 그 먼지가 푹푹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때로는 탐심이 올라옵니다. 때로는 욕심이 올라옵니다. 예전에 쾌락을 즐기던 그 습성이 올라옵니다. 물질과 명예를 더 사랑하던 그 습관이 올라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충만함이 없고 세상의 유혹에 자꾸 휘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될 때예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유혹에 굴복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우리는 때로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진정으로 따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전도와 위해 열심을 또 내고 있고 또 쓴 모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요. 세상은 날로 더욱더 풍요해지며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좁은 길 가는 것보다 개인주의와 향락주의와 혹은 가정의 달에 어떤 분들은 뭐 휴가를 내가지고 뭐 어디 멀리 뭐 여행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런 여가 생활로 또 자기 행복 축으로 깊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쉼도 필요하고 풍요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탐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출타 중에 있는 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지난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과거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는데 집에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장기 휴가의 비밀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시에도 자녀들 직장의 일로 남편 신앙인 회복의 문제로 기도 제목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떨 때 함께 기도할 때 눈물이 울컥울컥 나요. 순원들도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분들의 신앙이 약한 탓도 있지만은 이 시대가 악한 거예요. 이 풍요의 시대도 문제인 거예요. 너무 갈 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부산에 차 몰고 여러분 대중교통하고 얼마나 갈 데가 많아요. 뭐 대형 카페도 있고 또 좋은 자연의 경치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또 맛있는 먹거리도 있고

너무나 갈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 산으로 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완전히 올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죠. 어떤 분은 미국보다 살기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K라면, K김밥, K뷰티. 저기 보니 캐리언 뭐그 애니메이션 그 유행해서 저기 라면 이렇게 보면은 그 주인공 캐릭터가 그림으로 있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막 쉽게 수십 년 전부터 먹던 라면인데 미국 사람들 저 라면 먹으면서 막 너무 좋아해요. 어머 저 캐대원 주인공들이 먹던 라면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좋아한대.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살게 된건 너무나 좋죠. 외국의 영화 배우들도 우리나라에 좀 많이 와서 이렇게 너무나 치안이 잘돼 있기 때문에 걸어 댕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의 영은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악한 영도 틈타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니 신앙은 뒷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 복음의 소식은 들어봤지만 교회는 지금 안 가겠다고 합니다. 뒤늦게 한다고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혹은 천국이 있다고 한다 해도 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세상이 더 좋다고 합니다. 영양가 없고 안 가도 되는 곳을 천국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 세상에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신자들도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니 제자의 삶과 신앙의 삶, 영적인 삶에 대한 그런 긴장감이 느슨해진 지가 오래입니다. 마귀의 전략에 불신자들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MIP 어머니 기도에서 믿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귀 기도 좀 띄워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품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교회에 함께 기도 열심을 내고 있고, 또 믿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다 커서 분가한 자녀들 중에 지금 교회 자녀들 교육 문제로 또 직장의 여러 가지 일로 교회 안 나오는 몇년 동안 방학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홍구멍을 내주세요. 계속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 다녔던 아이들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믿었던 내 자녀들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절절히 매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숙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 골든타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실천의 사항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고난이 올때 뒤로 물러가거나 도망가지 마시고요. 은혜의 힘으로 이 고난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운데 좁은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과 집착을 벗어버리고 삶이 단순해지며 좁으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21-8800번 안락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는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겠구나 라고 다짐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멘탈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감각의 무게를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다, 의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 지혜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마음의 틀을 딱 붙여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샬롬, 이중의 평강,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나는 내 생각과 고민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님입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현대사 속에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하던 이 나라가 이처럼 부강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 이 사회가 온통 갈등과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가고 가정의 윤리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아멘!
1: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9편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요즘은요, AI가 우리 대신에 글도 써주고 사진도 고쳐주고 성향까지 분석해주는 시대, 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가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죠. 인공지능도 사람도 우리 겉모습과 성향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제 생각과 선택 그리고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그 하루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주 특별한 아침 되시길 축복하며 이 아침 출발합니다.

네, 강찬의 음성으로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네, AI가 나를 분석해주는 시대,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야기해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란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나눴는데요. 주님, 오늘 제 생각과 선택을 살펴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그 하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실은 이번 한 주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나의 마음 과연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전 참 많이 했는데요. 말로만 진심을 다해가 아니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겠다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정말 숨길 게 하나도 없다란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저 역시도 이 아침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면서 이 아침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방금 나눈 짧은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신 그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줄 결단 기도문 함께 고백하시면서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 시편 139편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리니까요. 분주한 이 아침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한 줄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아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그리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두 곡의 찬양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죠. 소소 프로젝트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소소하지만 소중한 따뜻한 복음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소소 프로젝트. 네, 소소하지만 소중한 이야기 소소 프로젝트. 작지만 단단한 복음의 씨앗. 바나바우스와 함께하는 농촌선교 이야기, 농촌선교 프로젝트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찬 인사와 함께 이 스튜디오를 밝게 비춰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인사 나눠주실까요?
1: 반갑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애청자 여러분. 저는 농촌교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강용 장로입니다.
2: 주은혜 장로입니다.
3: 박준 집사입니다.
4: 최정윤 간사입니다.
5: 박미소 성도입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또 멋지고 아름다운 다섯 분과 함께 오늘 소소 프로젝트 이야기 꾸려갑니다. 저희 또 체감상으로는 한 2주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기분이에요, 장로님.
1: 저는 네. 날마다 우리 김경 PD님 생각하여서 네. 그냥 어제 만났던 것 같은데.
0: 할렐루야. 네. 장로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제가 참 큰 복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사랑합니다.
0: 네, 저도 사랑합니다. 좋아요. 저희 이렇게 바나바우스 분들과 함께 하는데 저희가 왜 저는 이렇게 길게 느껴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네, 저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랑권 전도대회를 이제 바나바우스와 함께 또 보내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함께 가셨던 분들 또 팔로업도 하고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바쁘고 알차게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런 기분인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영랑권 전도대회 후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함께 하신 우리 무엇보다 바나바우스의 저는 그 혹시 옛날 애니메이션 중에 그거 아세요? 파워레인저? 옛날 그 한 옛날에 다섯 용사가 네 우리 하나님의 다섯 용사 이제 바나바우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니까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풍성히 나누는 시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몸풀기 퀴즈 드리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나바우스 분들께서 퀴즈 준비해 주셨죠?
1: 전도할 때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잘할 수 있을

0: 않을까? 아, 괜히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1: 네, 사실 성경 속 제자들도 처음부터 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2: 자, 문제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3: 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예요. 자,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0: 1번. 네. 물고기.
3: 2번.
0: 2번 성령.
3: 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물고기일까요? 아니면 성령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바나바우스에서 준비하신 또 특별한 선물이 있잖아요.
2: 네, 이번에는 네. 드립백 커피 세트와 네. 그리고 정관장 활력샷이 있습니다.
3: 맞아요. 네. 비타민 보조제 활력샷까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먼저 아까 선물을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탐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고요. 보기 드렸어요. 보기 1번 물고기, 2번 성령입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문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3457번님께서 파워레인저 다섯 용사라니 너무 잘 어울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8349번님께서 바나바우스 사역팀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하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한번 힌트를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힌트 준비되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아까 장로님께서 저한테 모종의 사인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앞에 모니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인이 안 보여요. 조금 이렇게 장로님께서 좋습니다. 자, 힌트 한번 주시겠어요?
0: 힌트는 이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3: 아멘. 맞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죠.
0: 또 있습니다.
3: 오.
0: 네. 이것을 받으면 네. 본능이 임해서 네. 예수님의 정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3: 아멘. 자,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 자, 과연 물고기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 자, 저는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놀랍게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곳 가운데 계시고요.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 현장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옆에 물고기가 있는지 성령이 계시는지 한번
0: 물고기가 없어요.
3: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문제 한 번 더 나눠드리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정답 받아볼게요. 장로님부터 한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0: 전도할 때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1: 네, 사실 성경 속 제자들도 처음부터 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2: 자, 문제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3: 네,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2: 물고기,
3: 2번
2: 성령.
3: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드립백과 비타민 보조제 선물로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 이야기 소속 프로젝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0: 아침 7시 32분 6초 지나가고 있고요. 앞서서 몸풀기 퀴즈와 함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저희 퀴즈의 정답 함께 발표하고 문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다섯 분이 동시에 이 정답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입니다. 하나, 둘, 셋.
1: 성령!
0: 맞아요. 오늘 퀴즈의 정답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물 바로 성령이었고요. 앞서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라는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 그래서 오늘 퀴즈 정답은 성령님이었고요. 앞서서 나눠드린 찬양도 성령의 비 내리소서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국에 있는 이 해운대 쪽은 조금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이 또 비 내리는 걸 보면 제가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9202번님, 3563번님, 0043번님, 6093번님 이렇게 정답 들어와주고 계시고요. 우리 9507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원의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2: 성령입니다. 예전에 저도 역전 전도할 때에 너무 부끄러웠고, 전도대 뒤에서 서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네. 오면서 그러던데, 이제는 저 또한 주님의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0: 네, 예전에 역전 전도할 때 너무 부끄러워서 전봇대 뒤에 숨어 계셨대요. 그래서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아마 전도지나 뭐 선물을 드렸겠죠. 그렇게 드렸는데, 저 또한 이제 주님의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0458번님은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우리 최정윤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3: 네, 정답 2번 성령. 비가 온 후 맑은 하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의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모두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0: 아멘.
4: 아멘.
0: 네, 오늘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한번 문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맑은 하늘. 네, 저 오늘 부산은 살짝 흐림인데 다른 지역에서 아마 방송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457번님은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우리 박준지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5: 2번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농촌을 섬기는 바나바우스 농선사팀.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사역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로 동역합니다.
4: 아멘.
0: 네,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바나바우스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믿음의 선포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우스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성령을 퀴즈로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근 두 달여간 함께 전도의 마음을 나누고 전도합시다, 또 전도 대상자를 불러 모읍시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누면서, 실은 전도할 때 두려운 마음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해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나바우스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셨잖아요. 우리 최종윤 간사님, 대략 네. 몇 분 정도가 오늘 전도대회 때 함께 하셨나요?
3: 저희 버스로 준비했던 분들은 총 60분 네, 참석하셨는데, 세신자가 네. 그 중에서 한 30명.
0: 할렐루야.
3: 네, 저희는 이번 영남권 전도집회가 복음전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거든요.
0: 네.
3: 네, 처음 버스 한 대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었는데 초대 인원이 좀 자꾸 늘어난 거예요.
0: 야.
3: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28인승 네. 한 대를 더 해주셨죠.
0: 맞아요.
3: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출발하기까지 좀 많이 바빴거든요. 저희가 준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간식이며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소풍 가는 마음으로 저희가 즐겁게 준비했고요.
0: 네.
3: 부산 국동방송에서도 간식과 또 선물을 주셨잖아요.
0: 맞아요.
3: 네. 저희도 따로 간식을 따로 준비했거든요.
0: 네.
3: 점심 식사 시간, 저희가 1시쯤에 저희가 출발을 하니까 식사가 되도록 김밥과 샌드위치 준비했고, 후식

0: 한국으로 드실 또 과일도 도시락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오신 분들이 그걸 드시면서 너무 맛있다고 또 맛있게 드셔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네.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챙겨주셨고 네, 그 모든 것들이 이 정말 큰 결단하고 오신 전도 대상자분들께 기쁨과 또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잖아요.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이 버스를 출발하는 현장에는 못 있었고 전 미리 대구 현장에 가 있어가지고 이 출발했었을 때 혹은 버스를 먼저 대기시켜놓고 한 분 한 분을 이제 맞이하는 입장에서 네.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또 이렇게 손을 맞잡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떠하셨을까가 궁금해요.
0: 저는 진짜 이분들이 시간 안에 제대로 오셔야 될 텐데 했는데 네. 먼저 와 계신 분도 있었고 네, 또 함께 또 같이 오시고 버스로 또 지하철로 이렇게 오셨는데 네. 너무 잘 오셔가지고 버스가 두 대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혼돈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네 빨리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고 잘 앉아서
1: 양산 종합운동장에서 네. 출발하셨죠.
0: 네.
1: 네. 제가 듣기로 양산 종합운동장이 그때 사랑으로 아주 시끌시끌했다라는 네.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버스가 출발해서 이제 대구 현장에 도착했는데 대구 현장에서 우리 또 참석하신 분들의 그 입장도 궁금해요. 저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살짝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흐리지만 5월 10일 대구 현장의 날씨는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햇빛이 강렬하다 못해 뜨겁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날씨였는데 도착하셨을 때 어땠는지 또 참석자 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 미소 성우님께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2: 일단 도착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정말 미세먼지 없는 날씨에 드넓은 잔디밭 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앉아서 같은 무대를 바라보고 같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참 벅차고 특별하게 느껴졌고 한쪽에는 그 700명 가까운 성가대가 맞아요. 자리를 하고 네. 있었잖아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를 때 그 웅장함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신대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네. 공연은 정말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잭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거듭 남이란 주제로 전하신 말씀까지 그 넓은 공간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참 강하게 들었습니다.
1: 네, 우리 네. 미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날의 현장이 갑자기 쑥 이렇게 지나가네요. 맞아요. 700명 연합성가대가 있었어요. 모든 세대가 함께한 700명 연합성가대가 있었고 또 식전 행사로 고신대학교 태권도팀에서 웅장한 또 이제 태권도 무대로 선보여 주셨고 네. 무엇보다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 전 아직도 생각나는 게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네. 콜링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곳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저는 좀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장면은 이날 저희가 이제 함께 모시고 간 우리 성도님들만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 정말 구석에 외국인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오셨겠죠. 그래서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는 그 장면이 저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뜨거웠던 현장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번에 이 극동방송에서 이런 행사 준비할 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 가슴 벅참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현장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길 버스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서 함께 했잖아요. 이 대구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우리 초청하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또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는지 우리 박전 실장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저희가 그 국동방송과 함께 버스에서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다가도 같이 나누고 거기 버스에서 찬양과 복음 영상을 시청하고 또 내려올 때는 말씀과 복음 카드로 진지하게 나눔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돌아왔는데 뭐 초청장 분들의 그 반응을 저희가 보니까 처음에 좀 낯설어 하셨지만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챙겨드리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버스 안에서 나눈 복음 이야기가 깊은 위로가 됐다 그렇게 울림으로 남았다고 고백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집회도 너무 좋았지만 오고 가는 긴 그 길들도 복음의 길이고 저희가 탄 버스가 복음버스였던 것 같습니다.
1: 아멘.
3: 정말, 네, 정말 보람됐습니다. 네.
1: 실은 올라가는 길에

0: 에서 레크레이션 하면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또 영접하신 그 상태에서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나눠주시니까 더 큰 도전과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3457번님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번 영남권 전도대회에서 개교회에서 점점 듣기 어려워진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 3457번님께서도 참여하신 소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영남권 전도대회 함께 하셨던 분들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열린 마음으로 참여했던 집회였던 만큼 결실도 열매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우리 주원회 장로님께서 나눠주실까요?
1: 네, 오고 가는 길에서 이미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을지 집회 현장에서도 참쾌하고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양산팀에서 함께해 주신 세신자가 30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려 20분이 결신을 하셨고요. 또 함께 동행했던 기존 신자들 30분 중에서도 21분이 재결신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0: 할렐루야.
1: 그 참석한 세신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결신하신 거고, 또 기존 신자분들도 대부분 다시 결단하신 셈인데요. 현장에서 이분들이 결단하고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사역팀 모두가 정말 가슴 부터 감사를 올렸습니다.
0: 네.
1: 우리가 그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깊이 체험하는 참 보람된 복음 전도 여행이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아멘.
0: 네, 함께 갔던 60분 중에 약 40분이 넘는 분들이 네. 영접하시고 재결신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다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이광용 장로님,
2: 네.
0: 이렇게 복음버스 저희 함께 시작부터 함께 해주셨고 버스도 출발했고 이제 돌아와서 이 후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사역자로서 느끼신 점이나 또 마음 깊이 감동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저는 이번 집회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저희들에게 기회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극동망에서 준비한 그런 모든 준비했던 내용들, 특별히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복음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소책자,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보람된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감동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아멘.
2: 네, 특별히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 선포 가운데 중생의 교리를 듣고 묵상하면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라는 그 복음의 감격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극동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참 잘하신다라고 느꼈는데, 그리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오직 복음이다.
0: 아멘.
2: 오직 복음이다. 이번에 저희 바나바 농선사 사역자팀이 극동방송의 동력자로서 이번 전도대회에 함께하게 되어진 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 이것을 기회로 저희들 연중심 없이 전도로 인생을 보람있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0: 아멘. 네,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콕 박힌 단어가 기회라는 단어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실은 그 기회를 믿음으로 취한 자만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행했을 때 이러한 기쁨이 제게 있네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저 어쩌면 이 기회를 믿음으로 잡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자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우리 장로님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지금 이 시간 같은 마음을 느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계속해서 함께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록 내가 놓쳤지만 다음번에 제가 또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결단의 마음들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소라고 보내주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고요. 소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나바우스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역 내용과 함께 저희가 이번에 영접하신 분들께 신앙생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안내 카드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이미지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소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빅밴드의 찬양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0: 오늘의 소소한 일기. 오늘은 영남권 전도대회를 준비하며 있었던 바나바 하우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5월 10일 영남권 전도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이 시간이 세신자들과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45인승 버스를 예약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과 환대를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김밥과 샌드위치, 과일, 각종 간식과 음료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저희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45인승 버스는 금세 자리가 가득 찼고 개인 차량까지 동원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부산 극동방송의 도움으로 28인승 버스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덕분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대구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60명이 넘는 인원의 식사와 간식,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가장 마음을 다해 준비했던 것은 바로 대구로 가는 버스 안에서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복음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은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을 열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버스 안에서의 시간이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작은 준비와 섬김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전도대회는 단순한 이동이나 행사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너무나도 값진 복음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찬양에 이어서 소소한 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소소 프로젝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51분 53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도대회 후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참여하셨던 세신자분의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0: 참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 마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제가 아직까지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데 딸이 친구 통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어떤 거 배우는지 어떤 거 알아가는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같이 가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분인지 조금 알게 됐고 하나님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 해주셨을 때 좀 감명 깊었습니다. 더 알아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에서도 맛있는 거 잘 챙겨주셨고 가서도 덥지 않으실까 계속 챙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했고 딸이랑 좋은 시간 보내서 그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세신자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최전윤 간사님께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셨죠?
2: 네.
0: 네,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이분은 저희 딸 친구 어머님이시거든요. 저희 딸이 이제 친구를 전도했는데 이 엄마가 같이 이번에 함께 오셨어요.
0: 네.
2: 나중에 이 전도 집회를 다녀오고 나서 내가 곧 교회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더 알아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재결신하신 분의 컷도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다음번에 또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버스를 탑승하셔서 오가는 길 이렇게 은혜를 누리셨는데 우리 주원회 장로님 우리 이런 결매들을 옆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짧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3: 네, 저도 이번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현장을 직접 보는 것 같아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돌아온 버스 안에서 그 결신하는 순간에 그분들의 표정과 눈빛 속에서 그들의 진심과 진심과 간절함을 제 마음에 남아있는데 이 후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 영남권 전도대회가 나의 오랜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네.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머릿속으로 그려졌던 생각만 했던 일들이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우리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증인으로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네요. 우리 이광용 장로님 마지막으로 이 시간 참 귀한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발판으로 삼아서 또 바나바우스 사역에 또 어떻게 또 적용시키고 나아갈 계획이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 네. 저희들 이번 2026년 5월 10일 영남권 전도대회 집회에 참여하면서 저희 바나바우스 농촌교회 사역팀은 전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았습니다. 바로 전도여행과 복음버스입니다. 저희들은 더욱 기도하고 간절하게 정교하게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연 세 차례 지금부터 4개월 뒤 9월 달에 저희들이 복음버스 타고 남해로 하이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도사역과 농촌교회 사역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중쉼 없이 전도하며 농촌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저도 기대하고 그 남해 가는 날 복음버스 저도 태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 같이 가요.
0: 네. 좋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0043번님께서요. 저의 목소리가 나오다니 방송 듣는 중에 눈물이 납니다. 이번 전도대회가 저에게도 좋은 기억이에요. 아멘. 이렇게
4: 아멘.
0: 우리 방금 우리 세신자분의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이렇게 열매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이번 주 우리 따님과 함께 또 우리 최정윤 간사님과 함께 교회의 발걸음 용기 내서 가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 아멘.
0: 자 오늘 저희 이렇게 전도대회 후기 정말 날이 새도록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눴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전이 되었길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의 김경 PD였고요. 오늘 바나바우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우리는 지금 생명

0: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지금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1: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 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0: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원로장로회 연합회가 5월 24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사직동 교회에서 부산 5개 노회 연합 부흥 집회 부요한 인생을 개최합니다. 전 고신대 총장 안민 장로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80-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딱친구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포럼을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461-4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부산지부가 5월 28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는 가족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7622-67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1-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쉬운 성경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문이 열렸잖아요. 간수가 이제 나 죽었다. 이제 감옥문이 열려서 다 죄수들이 다 탈출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옆에 있다가 우리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자녀들과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세례받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혹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전도하자고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틀림없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한 주일 남았는데요. 이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경청과 공감으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경청과 공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쉬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너무 잘한다는 남편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부모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식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친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로의 허물들을 서로의 상처들을 서로의 아픔들을 좋은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뭐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아픈 일들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 자꾸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오면 안 된다. 네 교회 안 나오니까 좋은 게 뭐 있노? 잘 되는 게 뭐 있더노? 사업 잘 되더라 이러면서 말이야.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전도의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 또 한다. 그 얘기 또 한다. 지난번에도 하더니 또 한다며 잔소리가 되고 혹은 뭐예요? 네 뭐 교회 안 다니니까 잘 되는 게 뭐 있노? 이러니까 뭐예요? 날카로운 비난처럼 판단처럼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 전도의 시작은요. 아니 모든 전도가 마찬가지예요. 입을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신음소리를 들으신 분이에요. 내가 낮은 날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일들을, 예, 내가 믿지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가족들,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힘든 것에 대해서,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소통 전문가 김창호 기자 그런 말을 했어요. 소통은 말의 기술로 하는 게 아니다. 소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야 돼. 따라 합시다. 말은 소리가 아니라 가슴이어야 합니다. 가슴으로 들리는, 가슴으로 들리는. 29년 차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 뒤통수만 봐도 아직도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집에 가서 남편 뒤통수 한번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예쁜지 말이에요. 29년이나 살았는데 너무나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렇게 예쁜데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80%가 다짐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 아내 대신에 내가 사고를 당하고 내가 차라리 아프겠다, 다치겠다.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그 아내와 내가 이마트는 같이 가지 않겠다. 예. 네. 왜 그래요, 여러분? 가면 야단 맞거든요. 네, 가면. 뭐 이렇게 밀고 가는데 뭐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넣었다가 꺼내, 이러면 다시 꺼내야 되나. 누가 담을 했어? 이러면. 예.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내와 이마트는 가고 싶지 않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서로 뭡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는 잔소리처럼 들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소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언어는요, 말은요, 소리가 아니라 하트,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대화의 목적이, 말하는 목적이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설득하고, 그를 바꾸고 교정시키고,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순간에 내가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 경청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상대방의 영혼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룩한 예식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가족을 혹은 상대방 어떤 지인을, 친구의 말을 우리가 끝까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못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가, 우리 이웃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의 언어, 그게 뭔지를 좀 이렇게 잘 살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 경청과 그의 말에 공감해 주는 어떤 그런 언어로, 그런 행동의 언어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동안 눈물밖에 흘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놀라운 어떤 변화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 그건 좀 교회에다가 맡기시고, 그건 좀, 예, 목사에게 맡기시고, 예,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대화하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그 여인 말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예,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있다. 뭐, 예. 근데 그 여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틱틱거렸어요. 우리 하는 말로 말이에요. 얼마나 좀 빈정거리면서 말이에요. 유대인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달라고 그래?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보기가 부끄러워서 그 뜨거운 때약볕에 물길러 왔던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사람 만나기를 부끄러워했던 그 여인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구주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감하는 어떤 그 모습이 그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까요? 이번 한 주에는 좀 들어주면 어때요? 경청해 주는 거. 그동안 우리가 교회 이야기 많이 하고, 네, 특별히 우리 신흥교회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다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습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특별히 사랑의 언어로 그가 감동받는 언어로 여보 나 부장으로 승진했어 그래 내가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게 아니라 여보 정말 대단해 사실 남편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랍니다 놀랍게 반응하는 거 근데 내가 하면 된다 안 하더나 당신이 안 하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승진해 왔는데 거기 또 야단 맞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경청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섬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가장 낮은 모습 여러분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앞모양만 보고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뭐 멋있는 모습, 훌륭한 모습, 감동적인 모습 얼마든지 뭐 칭찬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진짜 행복한 가정은요. 뒷모습을 안아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어떤 그 문제, 그 아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이렇게 화목하고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될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축복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얼마든지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그 뒷모습, 아픈 모습, 힘든 모습, 상처들 그거 알고도 감싸주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거 알고 막 드러내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그거 봐라 네가 교회 기도 잘 안 하더만 그래 됐잖아 하면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묵묵하게 덮어줘요. 말 한마디 할 것도 없어요. 힘들지 그 말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행동의 언어로 좀 감싸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가족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나라한 모습이 실시간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정나라한 모습,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30대 중반에 저의 모습. 제가 그때 서울의 잠실중앙교회 그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우리 막내 아이가 학교에서 아빠의 가족의 모습을 그려오라 그러니까 난닝구 입고 반바지 입고 예,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리모컨을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딱 그렸는데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절대로 모르겠어요. 한두 번 그럴 줄 몰라도 절대로 소파에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정당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모습이 다 드러나 있어요. 아버지의 평소의 언어, 엄마의 평소의 언어, 행동, 아버지가 엄마에게, 엄마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하는 게 다 드러나 있어. 다 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교회에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사님인데 집에서 얼마나 권위적인지 말이에요. 집에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가족들에게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들에게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래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글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여. 예수 믿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말이야. 그래 마테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잖아.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라고. 너무 아까운 인물을 놓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아까운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기독교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가정 그 소중한 이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지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시험받는 최전방이자 최종적인 시험대다. 그래요.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양복 번듯하게 입고 나타나가지고 얼마든지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그런 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참된 영성이 뭘까? 가정에서 그가 상대방이 원하는 그 어떤 모습으로 혹은 뭐 앞치마를 두르고 혹은 걸레를 들고 혹은 부드러운 언어로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이에요.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내주셨고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사랑과 섬김으로. 따라합시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설득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고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했던 거 다 좀 내려놓고 그가 기피하고 싫어하는 거 어떤 일들 내가 좀 해주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 뒤에 숨겨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권리를 좀 내려놓고 좀 체면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좀 내려놔야 내가 낮아져야 가족이 구원받고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신 모습 보니까 진짜 예수님 계신 것 같아. 이번 한 주일 그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우리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눈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눈물을 심어야 됩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쉬운 성경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올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가족들이 여전히 냉담하다. 가족들이 여전히 뭐 내 말 듣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낙심한.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한 남편이 절대로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완벽한 설득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뭐 도덕적인 완벽함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 성지옥 수원지에 갔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가면 나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부산 시민공원에 예, 얼마 전까지 저기가 뭐 미군 부대였잖아요. 근데 저기 나무를 심고 지금 새가 날아와서 거기 훌륭한 음악관도 만들어지고요. 얼마나 좋은 아마 저는 저 공간이 30년 뒤에 50년 뒤에 얼마나 멋진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 나무가 자라는 속도를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어떤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정성스럽게 물을 뿌리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네. 믿는 것도 영적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다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로렌스 리처즈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가정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언약적 통로이므로 믿는 한 사람의 기도가 온 가족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달린 문제이지만 하나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가 기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0: 조금 전에 우리가 하미가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 얼마 전에 자기 오빠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예. 엄마가 상고 없이 저 아이를 낳았을까요? 해산의 수고 없이 아이를 낳았을까요? 해산의 수고 없이 생명이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누군가의 영적인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반드시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만 기도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뭐 성경책을 짓밟기도 하고요. 자식들은 엄마나 잘 믿으세요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이 집사님이 그러나 화를 내지도 않고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뭐 가족들 비난하고 그러지도 않고요. 대신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이 아내 이 집사님이 깊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 순간에 남편 손잡고 이야기하면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요. 나 먼저 천국 가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거기서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이 남편이 대성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자식들도 대서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 물론이죠. 중보기도에 기도의 골방에 골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가정의 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큰 부담이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진짜 사랑하는데 죽고 못 사는 친구. 여러분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그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이 매년 5월 가정의 달만 되면 이게 큰 부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짓누르는 여러분을 짓누르는 부담 혹은 어떤 짐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생명의 공동체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으로 생각하시고 이 초대장을 잘 기쁨으로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틀림없이 이 일이 좀 긴 투자의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기술로 하지 마세요. 나의 뭐 어떤 그 복음 전도의 기술로 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번 주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에 위치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1677번 신흥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님입니다.
1: 살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꿔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포기하려고 했을 때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던 선생님.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었지요. 그분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스승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5월 하고도 21일.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뜻깊은 기념일이 많지만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은 부부의 날입니다.
1: 예, 둘이 만나 2일 그런 뜻이었군요. 이름에 담긴 뜻이 진짜 로맨틱하고 그러면서도 성경적이네요.
0: 네, 이 부부의 날을 맞아서 연세 지긋하신 한 목사님의 일화가 떠올라서 나누고 싶은데요. 이 목사님이 아주 가난하고 공부도 길게 해야 했던 신대원 전도사 시절에 사모니가 결혼하셨거든요. 훗날 그때 나의 뭐를 보고 청혼을 받아줬어?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1: 그거 제 얘기인데요. 고생길이 훤한 시절에 정말 함께 해준 아내에게 진심을 묻고 싶으셨나 봅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0: 그 대답에 목사님 코끝이 찡해지셨다고 해요. 당신이 가진 소유가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죠. 그래서 결정하기 쉬웠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내가 그렇게 곁에서 믿어주니 평생 목회가 참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1: 네, 정말 대단한 내조고요. 사실 그거 외에 다른 더 힘이 나게 하는 내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현재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긴 가능성, 그걸 믿고 기도로 믿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심같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당부를 마음 깊이 새기고